우리 남도민요의 인기곡 중에 남원산성이 있습니다. 실제 이름은 남원산성이 아닌 교룡산성이죠. 남원산성 올라가 이화문전 바라보니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남원산성에 올라가서 백꽃 피어있는 풍경을 바라보고 수지니 날지니 같은 매들의 자유로운 몸짓도 바라봅니다. 농수버들 휘늘어지고 종달새 꾀꼬리 소리 들리는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남원에는 실제 남원산성이 없어서 한동안 남원산성이 어딘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산성을 남원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분은 없는 듯합니다. 남원에 있는 교룡산성을 생각게 하는 노래, 남원산성의 아름다운 봄 풍경을 그리면서 오늘 산책길 시작합니다. 안향년 남해성 오정숙 세 분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국악산책 6월 21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로도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 생각의 향기와 같은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3주에 걸쳐서 흥보가를 듣는 순서 마련했는데 전인삼 흥보가 음원을 통해서 흥보가 전곡 감상 순서 오늘 그 마지막입니다.

0: 성경부터 시작됩니다. 고루 거각이 지어졌고요. 만석지기 논문서, 천석지기 반문서에 안방, 사랑방, 이 방에는 온갖 살림살이와 책까지 두루 갖춘 그런 집이 원래 흥보네 집에 있던 그 터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흥보가 제대로 부자가 됐는데요. 흥보가 부자가 됐다는 소문을 들은 놀보가 집으로 찾아오죠. 이후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오늘 들으실 동편소리 흥보가 중에는 여타 흥보가에서 만날 수 없는 놀보 박타는 대목 만날 수 있습니다. 흥보에게 부자가 된 연유를 낱낱이 들은 놀보가 제비가 다리를 다치지 않자 다리를 억지로 부러뜨리죠. 그 제비가 강남 갔다 돌아오는데요. 제비가 가지고 온 박씨를 심고 박이 열리고 박을 타는 과정이 똑같이 나옵니다. 편소리 흥보가 전인삼의 흥보가 듣겠습니다. 전인삼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고요. 전체 연주 시간 1시간 4분 6초입니다.
1: 박세제동이 쫙 벌어지니 박통 속에서 왠가 대목들이 나와서 집을 짓느라고 우당탕퉁탕 야단이 났지. 이때 흥보는 어찌 놀래놨던지

0: 그래도 이렇게 될 배는 마모한디. 네. 그러지 그러지. 네. 지가 무슨 부자가 돼야 서울사 어떤 평판 대감님께서 낙창을 하셨지. 그러자나 내가 한번 눌러봐야지. 너희놈 흥보야 하고 불러놓으니 이때 흥보는 자기 형님 음성을 듣고 보선발로 우르르르르르 나와 절을 하며 아이고 형님 그 노셨습니까? 제가 그러지 않아도 형님한테 노마를 보내드리려고 하였는데 이리 손수건 놓으시니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예? 엄마 아 요놈 보소요.
1: 아이씨구.
0: 절로 터진 입이라고 주댕이 놀리고 자빠졌네. 예? 야 이놈아 네가 나한테 노마 보내놓으면 이놈아. 예? 그나저나 요 대관절 네 집이냐? 예 형님 제 집이 옳지다.
1: 아이씨구.
0: 뭐요? 네 집?
1: 아이씨구.

0: 마당 그리고서 나오더니 시숙님 뵙시다.
1: 예.
0: 어? 큰절은 어디? 아, 이 때려 죽일 놈이 진수 씨가 절을 하면 말이오 선뜻 일어나서 같이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알탕 신학회계고 앉음성 악은 사십리설이 소발이게 너쪼로 우르르 벌려놓고 뻥거렸다 오죽한 대모양각 당화기 어간기설기 동교 내기 멋떠정 조로로야꺼 삼피덕과 병마진청 생청 놓고 조락 산조구침치 여기까지 여정봉과 양반에다가 버려놓고 경단수단의 잡백이며 인삼채 도라지채 닷지 연포공개름 소곤채 구찜을채 가전양념 모아놓고 정동화로 핵탄소 부재줄 활활하여 멋져같이 해놓고 전골을 흔들린다 설친소 반창객이 반환도 들으는 갈로 점점 병평 내려내야 깨소금 잔지름쳐 부두 주물러 제안해야 대양반 소양반이 이도 담고 제도 담고 글글 부도독 생체다리 오도독 포도독 몇천일타 꽃기여 영대지 그저 육준 주지게며 술 한잔 정보지에 지자고 고추 생강만을 물어 전복봉 어림을

들고

그때부터 술상을 차려 자기 시숙님 앞에 갔다 놓으며 좋은 황화주 화잔에 가득 부어 두 손으로 올리며 애써 시숙님 약소나 술 한잔 잡수시오. 아 이랬으만 아 이 띠리 죽일 놈이 선뜻 받아 먹었으면 아무 폐단이 없을 것이니 발을 더 당 신학회 관김성 네 이놈 홍보야 넌 나오고 성재가 아니라 내 속 대강 알지만은 내가 가서 지는 초상마당 가서도 권주가 없이 술 못 먹는 거 너 잘 알게? 아이고 형님 그러기는 하지만은 이 좌중에 누가 권주가 이런단 말이오. 이런 멍청놈의 자식을 말하다가 아 자식이 멍청하게 생겼어 저거. 아 이놈아 누구 마누라 곱게 체례 입은 집에 권주가 한마디 시자. 흥부 마누라 이 말을 듣더니 청와란 예란 모로 멧돼지 번호거니와 시수다리오 권주가 어란 말을 듣더니 두 눈이 캄캄하고 사지가 발 떨리며 털었던 술잔아 방바닥에 나오라 꽃도치와 뒤로 주춤 물러서서 자기

0: 사람들이 너를 잡으려고 찾아올 것이오. 그런 게 너는 그저 이 집과 재산 모든 것을 나한테 딱 맡겨두고 저 의주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상해를 들어가서 딱 3년만 살다 오니라. 내가 네 재산에다 손을 대면 내가 네 아들놈이야 나서다. 아이고 형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 그러면 네가 어째서 이렇게 부자가 되어버렸어? 네. 형님 들어보시죠. 제가 형님 집에서 나와 근근히 살아가는데 하루는 대사가 한 분 내려오셨습니다. 뭐? 아이고 형님 스님 마. 제가 형님 집에서 나와 근근히 살아가는데 하루는 대사가 한 분 내려오셨습니다. 뭐? 아이고 형님 스님 말이오. 오 중. 그래서 아 그래 그분이 집 하나를 잡아주길래 거기에 움막을 짓고 사는데 하루는 제비가 한 쌍 날라들었지. 그래서 아 그놈들이 새끼 두 마리를 갖는데 날개 공부 힘을 쓰다 한 놈은 뚝 떨어져 죽어버리고 다른 한 놈은 다리가 찰칵 부러졌지요. 아이 저서가 떨어지면 뒤지든지 부러지든지 할 것 아니오. 그래서 아 그래 제가 하도 불쌍해서 명태껍질 없고 당사실을 얻어서 그 부러진 다리를 장장 동염해서 제 집에 올려주었더니 그 제비가 죽지 않고 그 이듬해 나오면서 박실 하나 물고 왔습니다.
1: 얼씨오.
0: 왜? 박실은? 응. 그래서 아 그래 그걸 심었더니 그대는 박이 세 덩거리가 열렸죠. 응. 아이 녀석아 아 신구만 열리는 건 당연지사니여. 그래서 아 그래 추석은 돌아오고 끓여 먹을 것은 없고 팥속이라도 끓여 먹을 양으로 박 한 통을 툭 탔더니 웬 괴 두 짝이 불거지. 뭐야? 괴가 불거져?
1: 어?
0: 그래서 그래 한 개 짝을 실금은 열고 본 게 돈이 하나 가득 오고
1: 있어.
0: 뭐? 돈이 가득이야? 아, 또 한 개 짝을 실금은 열고 본 게 쌀이 하나 가득 오고. 뭐? 뭐? 쌀이 가득이야? 그래서 탁 떨어붙고 돌아서다 돌아본 게 도로 하나 가득 오고.
1: 열심히
0: 떨어붙고 돌아서다 돌아본 게 도로 하나 그뜨고 떨궈붙고 돌아서다 돌아보니 도로 하나 그뜨고 떨궈붙고 돌아서다 돌아보니 도로 하나 그뜨고 떨궈붙고 돌아서다 돌아보니 도로 하나 아 어째게 퍼부서졌게나 던지 돈과 쌀이 저 큰 남산 덩어리 많이 나오고 돈은 그저 이 집태 덩어리보다도 그저
1: 급기다.
0: 참 그 기가 막힐 노릇이로구나. 그래서 또 두째 통을 촥 탔더니 거기서는 왠가 비단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옷도 좋게 입고 셋째 통을 툭 탔더니 왠가 대목들이 나와서 제 집을 이렇게 좋게 지어줘서 제가 부자가 돼야지. 아이고 형님 무슨 도적질할 리가 있습니까? 야 흥보야 아가 네 말 들어본 게 부자 되기 천하 쉽구나. 아가 너는 말이오 제비다리 한나 분질어진 거 있어줘갖고 그렇게 부자가 되어버렸는데 나는 말이야

아무리 제비를 기다려도 제비가 오지 않는지라. 하루는 동네 역군들을 모두 얻어가지고 제비를 몰러 나가는디 다른 것이 아니고 권조로 한번 나가보던 것이다. 옛다 중야를 상가 하상완 조파일날 연야나 보는 완완 황금은 심매지 근금으로 해 로우 어째 들어 맹광 양산

스쳐.

제비가 다 모아 밥국으로 떠들자 삼나무도 오는 제비 포기포기 때는 제아사로진저냐 간다 금년 9월 모른 날 이곳에 와서 상봉 하지 하여 속을 정한 후에 축 전해가 높이 강릉을 구경하고 협벽강 돌아드니 소동파 조맹덕은 이금무한 계기 청성령 호백일을 속 식간으로 놓아

가서 원수숫자 되고 풍년풍자 쓴다는 것이 잘못되어 바람풍자 되었으니 걱정 말고 신세이사 동편샤마 담장 밑에다가 바꾸덩이를 크게 파고 1년 동사 지을 걸음 그냥 한꺼번에 빡 파다 붙고 신장 놓고 박씨를 또닥또닥 단단히 잘 심었지. 그냥 박순이나 달아오는 뒤 북채만 홍두깨만 제동 박잎싸기 삿갓만 시켜가지고 박넝줄이 막 왼동주로 퍼져나가는 뒤 박넝줄이 탁 걸친 집은 찌그러지고 무너지고 상해가지고 그때 돈으로도 너무 집값 물어주진 하고 그냥 수수백 냥 들었던가 봐. 하루는 이웃집 노인 한 분이 썩 오더니만은 내 이놈 돌봐야 밤이면 지붕 위에 박통속

사통 속에서 맹자라 맹자 겨냥여 왕어신디 왕활수 불안절이 이래 어시 놀보가 가만히 보더니 하? 아이가 박통 속이 아니라 서당 속이시여 박이 쫙 벌어져 놓으니 박통 속에서 웬 노인 한 분이 나오는

저 몰라더니 강남서들은 저 여기 와서 산다기로 드럼을 만나러 내 왔으니 네 기집 자식 당장 상전님 전에 인사 못 시켰냐 이 띠리스길로 많이 놓아 그러고 오늘부터 나를 상전으로 안 모셨다가는 니놈 그저 다리 문제로 저 신부지로 놓을 것이라 이노 놀보가지가 맥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선대의 증거가 없으니 하인 아니

0: 통냥 시켜봐주오.
1: 하시오.
0: 네놈. 그 아래비는 정월세, 네 알미는 2월대기, 네 예비는 마당세, 네 애미는 3월대기, 대대로 각대 종일러. 양자형 네 속망은 부지곧 저 몰라든 강남서들은 적 여기 와서 산다기로 대놈을 만나러 내 왔으니 네 기집 자식 당장 상전님 전에 인사 못 시켰냐 이때로 많이 놓아. 그러고 오늘부터 나를 상전으로 안 모셨다가는 니놈 그저 다리 문제로 작심 부지런 올 것이라 이모. 돌보가지가 맥혀. 곰이 생각을 해보니 선대의 증거가 없으니 하인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저 할 일 없이 상전님 전에 비난디. 비난이다.
1: 벌써.

0: 없으니 난널 안에서 있나니까 대전으로 왔다. 아이고 이 주머니가 새는구나요. 쌀두지로 쫓아가서 단말을 집어넣어 놓뻥.
1: 제헌

쫓아가서 살림살이가 산등물을 집어넣는 대로 안에 무엇으로 채우든지 이 주머니만 채우니라. 많이 준대도 늙을 말년에 가지고 가기도 귀찮으다. 놀부가 주머니를 받아들고 딱 본즉 쌀이 들면 불과 두 손오대쯤 들게 생겼고 돈이 들면 불과 4-50냥쯤 들게 생겼지. 놀부가 보다니 좋아하라고 주머니를 죽여들고 저거 말을 흘른다. 아이고 선생님, 이 주머니가 웬 주머니요? 오, 그가 능청랑이라고 하는 주머니니라. 아이고 이 주머니야 사람 막 이상하게 생겼소. 아니야, 그 주머니가 잘된 사람은 더 잘되게 맹글고 그저 못된 놈만 꼭꼭 골라서 상하게 하는 주머니니라. 어라, 하도 뭐 많이 가지고 왔는가 보다. 또 올 것인디 뭐. 아이고 스님, 언제 또 오실라요? 나 갔다가 심심하면 이렇게 한 번씩 올 것인디 다리 질면 30번, 다리 짧으면 29번 올 것인 게 나올 적마다 이렇게 좀 채워줘라. 주머니를 들고 두어 걸음 나가다니 이놀 불견 간 곳이 없지. 역군들이 모두 어이없어 우두거니 섰으니 여보소 이 사람들아, 은근보아가 변화해서 날 지기떠본이라고 그런 것이고 둘째 독에는 틀림없이 은근보아들은 어서가 막 따오소. 박을 또 따다 놓고 타는디 희리랑 희리간 톱질이야.

관법도 있다더라. 지리릉 일은 당근소. 여보소, 육군 내들 내 말을

가만히 듣더니 옳다. 아 인자 금반상기 은반상기 막나다라라고 박이쪽 벌어져오니 밥통 속에서 물새 좋은 상의 한 틀이 쓱 나오는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헝헝 자 노와 노

할수 뭘 뭐 놈 짓고 사기야.

남사당 여사당 그사 각설이 철하니 이런 것들이 모두 나와서 놀보마당에 쭉 늘어섰더니만 소인문 아니오 소인문 아니오 소인문 아니오 소인문 아니오 소인문 아니오 소인문 아니오 놀보가 찌마 보더니 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 대처도 그가 뭣들이냐 예 저희는 강남서 놀보새님 박탄다는 소문을 듣고 위로하려고 남사당 여사당 그사 각설이 철하니 아 이런 것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야 그중 나오던 중 그중 제일 낫다마는 그리여 그럼 어디 한번 놀아봐라. 안 되죠. 안 되다니 우리가 여기서 한번 노는 뒤 행아가 천냥이옵시다. 뭐셔? 천냥이요? 워따 이놈들아 너무 비싸다. 마당새 듣더니만은 아따 새님도 아 기왕 없어진 사님 천냥 못이 아까워서 그랬어. 그냥 천냥 주고 재밌게 한번 놉시다. 그려? 그럼 어디 노는 규경이나 한번 해볼거나. 그려 어디 한번 놀아봐라. 이놈들이 각기 줄을 고르는디 부르대도

0: 내가 맡겨 정신이 하나도 없이 죽은 듯이 나 무시 없죠. 홍보불신이 돼야 버져 있을 저거.
1: 신부.
0: 이때 흥보가 풍편에 이 말을 들었던가 보다. 전방지 죽조자 와서 장군님 전비는지 비난이다. 비난이다. 장군님 전비난이다. 우리 형님 지은 죄를 아우 제가 대신 받게 싸우니 형님을 부디 살려주어. 만일 형님이 조카거든 동생 혼자 살아서 못하니까 우리 형님 살려주셔. 우리 형님 살려주시면 답가는 양보 은혜 혼자

동편 소리 흥보가의 꿋꿋한 성음을 오늘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전인삼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인삼의 흥보가를 3주에 걸쳐서 전체를 들어보셨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는 이렇게 긴 길의 음악이라 해도 여러 주에 걸쳐서 그 전체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그런 시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음악은 실제 완창 판소리 무대가 아니면 전체를 여관에서 듣기 어렵고요. 길이가 길어서 좀처럼 시간 내기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

흑회 동료 검고산주의 휘모리는 검고로만 연주했고요. 이 마무리 가락을 다시 두 악기가 함께 하면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어서 국문디풀이 듣겠습니다. 한글 자모의 순서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사설로 엮어 나가는 음악이죠. 곽동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잊었구나 기억 니은 디그리을 이런 식으로 국문을 자모 순서대로 풀어나가는 노래였죠. 국문 뒤풀이 들으셨는데요. 곽동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가야금 병창 한 곡.

단가 장부가를 가야금 병창으로 들으셨죠. 국가 무형유산 가야금 병창 보유자 정예진의 소리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1년 중에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하지입니다. 망종이 지난 지 보름이 됐고요. 보름 후면 소사어가 다가오겠죠. 오늘의 낮 시간은 무려 14시간 30분.

시간을 충분히 느껴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지의 풍요로운 빛을 한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시나 성과의 90%는 노력이 아닌 운의 결과다라고 해서 논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부터가 불평등과 운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하셨어요. 태어난 곳이 곧 기회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을 만났던 방송이었습니다.

0: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가 발전하는 건데 사회 역시는 정부와 시장이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직 나서지 않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먼저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일종의 창발적이면서도 민주적인 활동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 정부와 시장은 원래 그런 목적으로 있는 거였어. 근데 지금 저한테 정부랑 시장이 왜 있냐라고 물으면 개인적인 이득 때문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대답할 뻔 하거든요.
0: 그래서 그렇죠.
1: 네, 와 맞다. 진짜 정부랑 시장은 원래 그런 거였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은 어떻게 사회혁신 분야랑 연을 맺게 되셨어요?
0: 기나긴 이야기가 있는데.
1: 네, 이게 그 11살보다 더 긴 얘기일 것 같아요.
0: 아, 네 맞습니다.
1: 네.
0: 한때 제가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진입 경로는 제가 이제 한때 영화인으로 살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글도 쓰고 단편 영화도 찍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1: 네.
0: 어떤 기업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자. 네, 이게 뭐냐면 그 벽지에 있는 분교나 뭐 작은 학교에 가서 거기는 아이들이랑 같이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1: 네.
0: 이제 이게 2009년의 일인데 사실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동영상을 만든다든가 이런 기회가 흔하지도 않기도 했었고 특히나 그 벽지에 있는 아이들, 뭐

0: 축축되는 뒤틀림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네. 아이가 12살인데 사실 상당히 견디기 힘든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복지 재단 쪽에서 계속 무료로 그 물리치료사를 이렇게 파견을 해요. 계속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계속 마사지를 해주고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숨 쉬는 것조차 쉽지 않은 네.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를 따라가 보면 네. 치료가 사실은 뭔가 완치라는 개념도 나오기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취재를 하고 나오는데 아, 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는 걸까? 이런 아이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을까? 뭐 이런 날들을 좀 계속 견디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좀 평범한 날들이 이 아이들에게 계속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뭐 취재를 마쳤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1: 기자님 글을 잘 쓰셨어가지고 너무 여러 가지 제안을 받으시고

0: 들면 저희가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를 보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어떤 중요한 논쟁이 되는 것은 뭐 가해 학생을 어떻게 얼마나 처벌할까, 피해 학생을 어떻게 보호할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이게 다 중요한 것들이긴 한데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공감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
1: 네.
0: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큰 아이들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하지 않을 네. 가능성이 더 크고 또 같은 반에서 누군가가 폭력을 당하는 걸 봤을 때 거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나설 어떤 가능성도 더 커지는 거죠.
1: 네.
0: 사실 그래서 학교 폭력을 대할 때 이 아이들의 문제야라고 하기보다는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면
1: 네.
0: 더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따스한의 바람의 언덕 들으셨습니다. 이노소셜랩의 고대권 대표님과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표님이 이 분야에 처음 발을 들여놓으셨던 때랑 2010년 정도 되죠? 지금이랑 그래도 좀 많이 달라졌나요?
2: 네. 아무래도 그때를 떠올려 보면
1: 네.
2: 뭐 그 전까지는 사회혁신 분야라고 하면은 되게 시민사회운동이나 뭐 사회복지
1: 네.
2: 일부 기업들의 사회공헌 이런 게 많았었고요. 뭐 예를 들면 그때 정도에 나왔던 게 이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제 일부 뭐 기업인들은 사회적 기업은 사회주의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0: 어떤 산업적인 특성이 갖고 있었던 한계를 좀 해결해 보고자 나온 사회혁신인데도 불구하고
1: 네.
0: 이게 산업적인 모습을 띠게 되면 전형대 그런 걸 가지고 오시죠.
1: 네.
0: 가지고 오시면은 뭐 같이 수다도 떨고 그걸 주제로 해서 연구도 하고 뭐 자료도 찾고 그런 대화와 토론이 늘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이노소셜랩이 그래도 그
0: 그런 걸 가지고 오시죠.
1: 네.
0: 가지고 오시면은 뭐 같이 수다도 떨고 그걸 주제로 해서 연구도 하고 뭐 자료도 찾고 실험도 같이 해보고
1: 네.
0: 하면서 새로운 어떤 대안 같은 것들 꼭 대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다음 단계로 건너갈 수 있는 해결책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걸 같이 해보고 그 결과를 같이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또그 다음 단계를 만들어 보고 이런 식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 뭐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있으셨으면 소개해 주세요.
0: 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데
1: 네.
0: 그 문제 정의에 대한 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보통 문제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인데
1: 네.
0: 전통적으로 행정에서도 사회 문제, 문제 정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뭐 이공계에도 그런 방법론이 있고 심지어 과거에 보면은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혁명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혁신을 하는 사람들, 사회혁신을 오래 한 사람들을 다 만나서 물어봤어요. 뭐 문제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쭉 물어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여기저기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문제정의라고 하는 것에 존재하는 다양한 키워드들을 모았어요. 이것들을 모아서 종합해서 하나의 완결된 연구 결과물을

이렇게 끝이 없는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럴 때 그냥 우리가 음악을 한 곡 들어야 됩니다. 송소희의 지난 바다를 거슬러 듣겠습니다.

0: 좀 사회적으로는 어떤 체계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사실 이제 이쪽 분야의 선배들 같은 경우는 정말 사명감 갖고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너는 복지 분야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는 비영리 쪽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의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잖아. 이 사명감을 기부자들이라든가 혹은 정책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런 사명감을 요구했죠. 사회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심지어는 그 분야 안에서도 동료들도 우리는 사명감을 일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보람과 만족도, 매력도 상당히 중요해졌고, 그래야지 내가 이 속에서 어떤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뭐 이렇게 당장 급여가 높아져야 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분야에 들어온 예컨대 젊은 친구들이 아 내가 이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어라고 하는 성장의 경험, 그리고 내가 이 분야에서 내 커리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지금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비영리 조직 같은 곳들에 들어와서 한 3년, 4년쯤 되면 아 내가 10년 후에 뭐가 됐을까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고민될 것 같아요. 뭐 저같이 아예 창업을 한 사람들은 뭐 난 창업했으니까 한 회사의 대표로서 뭐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보지만, 저희 회사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절 보면서 나도 10년 후에 저렇게 되겠구나, 되고 싶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뭐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선배나 저 같은 사람들 혹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거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1: 이제 예전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이거는 나라 거니까 돈은 많이 못 줘. 근데 애국심으로 하는 거야. 종교 분야에서 이거는 종교 거라서 돈은 많이 못 줘. 신앙심으로 하는 거야. 그럼 이 사회혁신도 이거는 사명감으로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발전하려면, 똑똑한 인재가 들어오려면 뭔가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또 잘못해서 돈만 많이 준다 그러면 똑같이 산업구조로 흘러갈까 봐 조금 겁이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똑똑한 인재가 오려면 뭐가 주어져야 되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애가 타는 문제입니다. 우리 대표님은 앞으로 이노소셜 랩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으세요?
0: 일단 제가 이끌 수 있을지가 의문이긴 한데 이게 제 회사라고 하지만 예, 뭐 과연 제가 이끄는 존재일까? 근데 그냥 일단은 저희도 창업 초기 기업이고, 그래서 뭐 다른 기업들처럼 생존이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1: 네.
0: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좀 스스로 보람을 찾는 것들을 계속 발견하고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부 지원이라든가 외부의 의뢰가 없이 우리끼리 교육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만든 것은 이제 인생 커리라고 하는 교육을 만들었는데, 커리 앤 라이스의 그 커리하고 뭐 커리어의 커리
1: 그 두 개 다 합친 거예요?
0: 아, 네네. 커리큘럼의 커리 다 합친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나만의 것을 찾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직장 생활을 하건 직장 생활을 못하고 있건 나의 것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주위에 있는 뭐 나의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분들과 청년들이 계속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모임을 지금 시작했거든요.
1: 네.
0: 계속 하고 있고, 뭐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청년, 저희가 이제 동네 빵집에 가서 저희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런 모임이 있는데 저희 청년들에게 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시면 어때요? 심지어 저희 돈으로 이렇게 출연료도 드리거든요.
1: 네.
0: 그런데 너무 부끄러워하세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시니까 아 내가 빵 만들다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절을 많이 당하고 있고
1: 네.
0: 그래도 뭐 계속 찾아서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뭐 공감하면서 좀 성장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1: 대표님, 그 뭐 어떤 보상이 주어져야 될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분야에서 일하면 그

0: 문제가 끝나는 날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일감은 계속해서 있다는 거. 이거 혹시 장점 아닐까요?
1: 뭐 장점일 수도 있고요.
0: 아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는 저희 회사가 없어지는 게 꿈이에요. 사회에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아서 저희 회사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꿈입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사회라는 거,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이 계속 어딘가에서 열리기 때문에 문제는 안 끝나잖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제 그렇게 사회 문제가 없어지길 바라요라고 그런 건 저희 회사는 너무나 큰 목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너무나 큰 목표고 대신 지금 앞에서 우리가 당장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 회사는 계속 매출의 1%를 기부했거든요. 매 분기마다.
0: 네.
1: 그게 뭐 저희가 올 초에 워크숍 해보니까 그래도 한 6년 사이에 해마다 1,000만 원씩 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해라고 하는 커다란 문 앞에 있으면 늘 느껴지는 막막함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뭐 번 돈에서 이 정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부해라고 하는 건 할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뭐가 돼 있겠지.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0: 그래도 몇십 년 전보다 사회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를 여기저기서 느낄 수 있고 이게 다 이런 분들의 덕분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우리 대표님

0: 그분들이 어떤 연결됐던 문제들은 소수적인 문제로 남아있기도 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말 그대로의 소수자분들,
1: 네.
0: 그리고는 커다란 문 앞에 있으면 늘 느껴지는 막막함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뭐번 돈에서 이 정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부해라고 하는 건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할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뭐가 돼 있겠지,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이 사회에서 어떤 뭐 평균에 해당한다고 보는 분들보다는 그것보다 더 외부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사회혁신에서의 어떤 대상이고 또 주체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사회 관심,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자기 힘들이 성장하는 과정이 점점 경계를 허물고 주변이 중심으로 변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주류가 되는 건데, 이게 곧 다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의 주류에서는 아직 보고 있지 않은, 그래서 예컨대 정부에서 통계조차 만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삶, 이런 것들이 저희는 다양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주변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어떤 목소리를 갖게 되고, 그 목소리들이 커지면서, 아, 이 사회에서도 이분들을 위해서 예산도 배정하고, 이런 삶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어, 이런 것들이 커져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연결의 과정이고, 꼭 소수고 작지만 저것이 상당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결이 가질 수 있는 힘을 믿어야 될것 같아요. 뭐더 작고 작고 작지만 이것들이 연결되면 그게 상당히 커다란 목소리가 될수 있어 라는 것들 좀 믿고, 그 연결을 위해서 내 것도 내놓을 수 있는, 해야 한다. 그래서 뭐 다양성과 연결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였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중요한 키워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제가 대표님께 그 좋은 사회혁신가가 어떤 걸 가져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그런 걸 가져야 되는 거군요.
0: 네. 저는 사회혁신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회혁신가의 자질이 뭐냐라고
1: 네.
0: 하면 경청하는 사람.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될것 같아요. 잘 듣고, 그리고 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사실 포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음이 꺾여도 계속 하는 건데, 잘 듣고 계속 할수 있는 사람, 자기 회복력, 동료들을 위해서, 동료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공감해주는 사람, 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역신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1: 자, 듣기는 열심히 들었는데 그 다음은 좀 어려움이 많네요. 고대건 대표님, 오늘 이렇게 나와서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넉넉한 여유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여유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여름의 강렬한 태양이 느껴지셨죠? 여름의 태양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최명화의 생황, 권정구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는 바꿔 말하면 이제부터는 조금씩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다음 계절을 향해 조용히 방향을 트는 자연의 순리가 참 오묘하게 다가오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뭔가를 더 채우고 더 빨리 성취하기 위해서 마음의 시계바늘을 참 바쁘게만 돌려왔던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주위를 둘러보거나 또 내 마음을 들여다볼 틈은 부족했는데요. 오늘만큼은 하지의 길고 넉넉한 낮 시간을 빌려서 조급했던 내 생각의 속도를 조금만 늦춰보는 건 어떨까요? 아직 해가 지려면 멀었으니까요.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다라는 그 느긋한 마음으로 숨 한번 크게 골라보는 거죠. 지친 내 마음의 보폭도 조금 더 편안하고 부드럽게 맞춰보는 휴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던 가곡의 노래와 연주로 우락 산책 전해드릴게요.

모던 가곡의 노래와 연주로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진아의 마음 탄다, 말을 탄다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게요. 동물과 진한 교감을 할 수 있는 승마의 즐거움에 관한 이야기 준비했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25 국악창작곡 개발 제1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만나보겠습니다. 낮 시간의 변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그린 곡인데요. 배유진 외 여러분의 연주로 초원의 낮 만나봅니다.

뺑뺑이만 도는 말들도 있지 않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마음 한편이 아려왔다. 겁이 많은 동물인 말이 높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은 그만큼 기승자를 믿기 때문이라고 한다. 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은 아직 그만큼 내가 말에게 믿음을 주지 못해서다. 왕초보 때 탔던 말들은 주로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는 베테랑들이었지.

호로로 찹찹 사과를 받아 먹는 녀석들을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나는 점점 더 말바보가 돼갔다.

안개 거리와 속도를 즉흥적으로 표현한 음반 가운데 한 곡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김진아의 마음 탄다, 말을 탄다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습니다. 김진아 작가는 도시 문화를 연구하고 글을 쓰는 사람인데요. 어느 날 우연히 승마를 접하게 되면서 말이라는 동물의 매력에 아주 푹 빠져. 말을 타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는 일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힘들게 달리고 온 말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기승자, 그러니까 말 타는 사람의 마음처럼 내 주변의 사람에게도 그 고마움 충분히 전할 수 있다면 좋겠죠? 오늘은 김진아 작가의 마음 탄다, 말을 탄다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소울이라는 곡 준비해봤는데요. 소울은 소통할 소, 답답할 울자를 써서 소울이라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풀어 헤친다는 뜻인데요. 가야금의 맑고 청아한 소리로 지친 몸과 마음을 소울하기를 바라볼게요. 지움의 음악, 성주혜의 가야금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누모리의 노래와 연주로 와그리 화가 난 노 전해드렸습니다. 화가 막 날 때는 딱 3초만 정적을 가져보라 라고 하잖아요. 그 사이에 많이 누그러질 거예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마지막 곡은 창작 그룹 원의 노래와 연주로 밤하늘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죠.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헤드.

카페 제과와 함께합니다. 한낮에 휴식이 되어주는 친구, 여기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입니다.

2부 첫 곡으로 햇볕 전해드렸어요. 굴렁쇠 아이들의 노래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일요일 2부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한 장의 음반 만나봐야죠.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시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25 국악창작곡 개발 제1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만나보겠습니다. 이유나의 노래로 삼계탕 타령 전해드려요.

이유나의 노래로 삼계탕 타령 듣고 오셨습니다. 아, 삼계탕 먹고 보양할 때가 다가오네요.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면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삼계탕 같은 뜨거운 음식을 자주

나는 비결일 수 있겠죠? 브라스와 우리 국악기가 만나서 새롭게 그리는 시원한 뱃노래 감상해 보시죠. 유희스카의 노래와 연주로 뱃노래 전해드릴 텐데요. 8분여의 길이에요.

유희스카의 노래와 연주로 뱃노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곡은 군밤 타령을 소재로 한 곡인데요. 천지윤의 해금 연주로 푸른 알밤 만나보시죠.

퍼커션을 얹어 오늘날의 팝 음악처럼 세련되게 들리지만 그 내면에는 우리 몸속에 도도히 흐르는

뜨겁네 아빠야 아빠야 아빠야 아빠야 아빠의 음악이라 그렇다고 이미 내 몸속에 몸속에 몸속에 몸속에 몸속에

이 곡은 시간이 흘러 쓸모를 다하고 버려진 것들, 즉 낡음과 녹슴이라는 단어가 가진 쓸쓸한 풍경에서 출발해요. 누군가는 그저 수명이 다해 잊힌 과거의 조각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이들은 그 녹슨 표면 아래에 숨겨진 쇠 고유의 단단하고 강인한 생명력에 다시 숨을 불어넣었는데요. 오래된 전통음악의 숨결을 그대로 품은 채 그것을 현대적인 음향과 파격적인 소리의 질감으로 거칠게 벼려내며 과거의 소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낡고 녹슨 것들 속에서 기어이 눈부신 생명력을 발견해내는 젊은 예인들의 치열한 소리. 감상해 보시죠. 낡고 녹슨 전해드려요.

복귀하는 사막장, 공허한 회귀까지 총 3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생황과 양금의 신비롭고 영롱한 음색에 장중한 타악의 호흡이 더해지며 마치 드라마틱한 신화 속 풍경을 눈앞에 그려주는 듯합니다. 대장장이 신, 감상해 보시죠.

신명과 감동의 여운을 남기는 대상 수상작 오름새의 노래와 연주로 때로까지 모두 감상하셨어요. 이틀에 걸쳐서 지난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물들였던 젊은 예인들의 참신한 창작곡들 모두 다 만나봤는데요. 참신한 미디팝 사운드부터 강인한 철현금의 울림, 가녀린 마음입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전국으로 생중계되니까요. 올해는 또 어떤 청춘들이 우리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핀지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이번 주는 2025 국악창작개발 제1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만나봤습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면요. 무슨 일이든지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웬만하면 내가 그냥 좀 손해보고 말지 그렇게 툭 털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어느 쪽이 무조건 옳다거나 나쁘다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금 손해보고 살겠다고 마음먹은 이들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늘 편안한 미소와 넉넉함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손해를 안 보려고 매 순간 나를 세우고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 스스로도 좀 피곤해지잖아요. 조금 미치더라도 마음 편한 길을 기분 좋게 택해보는 것도 좋겠죠?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일희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낮 길이가 길고 밤의 길이가 짧은 절기 하지입니다. 전통 농경사회에서 하지는 볕이 긴 만큼 농작물의 생육이 활발해졌고요. 그만큼 농민들은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가장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지가 지나면 발을 논에 물이 오고 나가는 물고에 담그고 산다라는 속담까지 생겼죠. 이 무렵 농민들은 쉼없이 일하느라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요. 다시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힘은 햇빛을 피해 나무 그늘에서 먹는 새참과 막걸리 한 잔, 노동의 고됨을 더는 노래 한 자락 덕분이었을 겁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여름, 우리는 어떻게 이 여름을 버텨야 할까요? 어쨌든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올여름 모두가 건강하고 무탈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영렬의 농부가 듣고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1: 그럼저럼 오사또 남원으로 내려와 변장을 하고 이때는 어느 땐고 하니 5·6월 농망 시절이라. 갓땡 모슴들이 보리밥에 막걸리를 배불리 먹고 상사 소리를 매격하며 모를 심는 뒤 꼭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 두리둥 둥둥 두리둥 둥둥 개갱 갱내 갱내 얼얼 얼얼 상사 뒤

원일의 쏘쏘 그래그래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 N스테이지 이어질 텐데요. 윤연나 가야금 연주자와 함께합니다. 윤연나 가야금 연주자와 사는 이야기, 음악 얘기 나눠보고요. 현악 앙상블 초콜릿의 시간여행 듣고 N스테이지로 이어집니다.

0: 있는데요.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오래 만난 짝꿍이 광주 사람이라서 그 영향도 꽤 컸습니다.
1: 정말요?
0: 아무래도 사람이 좋으면 이 도시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1: 진짜 좋은가요? 광주 어떤가요? 저도 광주 온지 얼마 안 돼서.
0: 우선 사람들이 저한테 다 물어보거든요. 광주 뭐가 좋냐고. 그러면 저는 첫 번째로 무조건 음식이 너무 맛있다. 어딜
1: 그렇죠.
0: 가나 맛있다.
1: 음식으로 사람도 변합니다.
0: 제가 광주에 오고 10kg 이상 쪘습니다. 너무나
1: 몸도 변하는군요.
0: 맛있는 산의 진미를 5년 동안 먹고 섭취를 하고
1: 맛있는 음식 많이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0: 그럼요.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1: 저희가 엔스테이지 때 출연자에게 늘 물어보는 공통 질문이 있어요. 자, 가야금 전공자시니까요. 도대체 어떤 계기로 가야금 시작하셨는지요?
0: 저는 가야금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1: 네.
0: 원래 음악 자체를 좋아해서 이것저것 여러 악기를 배우다가 어머니가 아주 적극적으로 가야금을 계속하는 게 어떻겠느냐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취미처럼 시작한 건 맞는데 점점 재미가 붙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예고도 진학을 하게 되고 대학과 대학원까지 계속 전공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가야금을 연주를 하고 있는데
1: 그렇군요.
0: 가야금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것 같아요.
1: 정말요? 아니, 보니까 광주에도 이제 정착을 하시고 가야금 학원을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0: 맞습니다.
1: 고향 부산이 아닌 광주에서 가야금 학원을 운영하시는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0: 우선은

0: 그냥 말 그대로 팔방미악인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어떤 활동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8명이 예술인이 모여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 9곡의 싱글을 네, 낸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0: 네.
1: 대표적으로 세타령, 네, 놀부가, 뱃노래 뭐 이런 곡들이 있고요. 저는 해당 음원들의 편곡과 연주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전통적인 요소를 살리면서도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작업을 했으니까요. 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야말로 뭐 세타령, 농부가, 뱃노래는
1: 네.
0: 다 아시잖아요. 저희
1: 네.
0: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귀 기울이고 계실 것 같은데 꼭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싱글로
1: 네.
0: 나와 있죠, 지금?
1: 네,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편곡, 작곡도 하고 계세요. 창작 연주. 와, 이거 쉽지 않은데.
1: 네.
0: 이런 작곡을 하면서 힘든 건 어떤 걸까요?
1: 아직은
0: 네.
1: 창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힘든 건못 느끼고 있고요.
0: 너무
1: 지금,
0: 신나요,
1: 네,
0: 지금.
1: 막 스퍼트를 올려가지고.
0: 좋아요. 영감이 막
1: 네네네.
0: 오, 너무
1: 지금 그런
0: 부럽습니다.
1: 상태여가지고. 저는 원래 12연 창작곡. 어느 순간에 와, 이곡 진짜 잘 만들었다. 네. 어떻게 이런 선율이랑 구성을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악기를 타고

0: 예술가들과 협업을 할수 있게 되었고, 네, 그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큰 자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진짜 8명의 아티스트들이 모였잖아요.
0: 네.
1: 제각기 굉장히 다를 것
0: 맞아요.
1: 같은데
0: 네.
1: 재미난 일도 많을 것 같거든요.
0: 맞아요.
1: 좀 재미난 에피소드
0: 네.
1: 있을까요?
0: 우선 락 음악을 하시는
1: 네.
0: 분도 계셨고요. 뭐
1: 오.
0: 어쿠스틱, 뭐 재즈, 그리고 뭐 포크송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사실 창작 활동을 많이 해보지 않았었고, 그리고 코드를 보는 게, 네, 작년에 평화의 광장에서 5.18 기념 공연으로 네, 선보여 드렸는데요. 무대에 제가 작년에는 서기도 했지만, 네, 창작을
1: 맞아요,
0: 하시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처음에는, 네, 그렇습니다. 힘들었던 기억이 네, 받았습니다. 네. 그 예람님의 거리에 행진하는 소리라는 곡이 특히 너무 인상이 깊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광주에 오기 전에는 국악 외에 다양한 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나랩 활동을 하면서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과 협업을 할수 있게 되었고, 네, 그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큰 자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진짜 8명의 아티스트들이 모였잖아요.
0: 네.
1: 제각기 굉장히 다를 것
0: 맞아요.
1: 같은데
0: 네.
1: 재미난 일도 많을 것 같거든요.
0: 맞아요.
1: 좀 재미난 에피소드
0: 네.
1: 있을까요?
0: 우선 락 음악을 메인 선율 가야금으로 편곡해서 연주하는 방향으로 그 곡을 작업을 했는데, 김거봉 님이 네. 락 음악을 하세요. 그런 일렉 강렬한 사운드들을 많이 내시고 그런 아티스트 분이신데, 저도 제 마음속에 국악을 하는 사람이지만 아주 그 강렬한 불꽃이
1: 저는 국악이
0: 네.
1: 락이라고
0: 아,
1: 생각합니다.
0: 정말요? 네네. 그게 항상 가슴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1: 있죠.
0: 저도 락 음악, 힙합 음악도 정말 많이 듣고, 그래서
1: 그런 소울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0: 네네네. 그래서 뭐 가야금을 이렇게 긁어보면 어때? 튕겨보면 어때? 네, 뭐 여러 가지
1: 제안을.
0: 네, 주시고 또 그걸 받아들이고 하면서 곡이 잘 나온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을 열어야 받아들이는 것도 커지잖아요. 근데 우리 윤현아 연주자께서 마음이 넓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잘 받아서 수용하셨지 않았을까.
0: 저를 잘 품어주셔서 다른 분들이, 네.
1: 진짜 여러 협업

0: 광주의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이것을 국악 기반의 동시대 음악으로 재해석해서 창작곡을 제작하는 프로젝트예요.
1: 네.
0: 네. 저는 그래서 장은진 작가님의 날씨와 사랑이라는 책을 읽고 네, 곡 제목도 그대로 날씨와 사랑이라고 붙였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일단 곡을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네. 자, 자작곡이고 초연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윤현아 연주자의 날씨와 사랑 바로 들어볼게요.

0: 와,
1: 감사합니다.
0: 뜨년나 가야금 연주자의 날씨와 사랑 자작곡이었습니다. 네.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이 장은진 작가의 네. 그 책을 읽고 네. 이 음악을 완성시켰다고 하셨는데 네. 책을 딱 읽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2: 사람의 감정이 날씨처럼 변하고 네, 또 사랑 또한 계절처럼 다양한 모습을 가진다는
0: 맞아요.
2: 네, 그런 생각으로 책 자체도 담담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런 무드로 계속 이어지는 책이어서요. 네, 장은진 작가님의 날씨와 사랑 이 책도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진짜 날씨와 사람이 정말 많이 닮았잖아요. 네. 뭐 변덕이 심한 어떤 사람한테는 제주 날씨와 같다고도 하고 네. 이렇게 되게 장난스럽게 그때 정말 그 연주 안에 그런 마음이 듬뿍 담아있다라는 게 느껴져서 전 좋았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우리 윤현아 연주자님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2: 아, 네. 감사하게도 올해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정은혜 카데오의 구름 위의 삶 들었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모기가 보이죠. 더위와 함께 여름 불청객 모기가 찾아왔는데요. 기온이 높아지고 소나기가 더 자주 내리면서 올여름 모기는 평년보다 더 많고 독해졌다고 합니다. 또 20년 전 4월 하순에야 내려졌던 일본 뇌염주의보는 점차 시기가 앞당겨지더니 올해는 역대 가장 빠른 3월 20일 전국에 발령됐고요. 최근 5년간 말라리아 환자 발생 역시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네요. 기후변화로 여름이 찾아오는 시기가 점차 빨라지는 게 주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물과 풀 있는 곳, 강가 주변 갈 때는 늘 긴 옷과 모기 기피제 잘 챙겨야겠어요. 청취자분들도 모기 조심하시고요. 황일희의 주말의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윤은화의 양금시나이 듣고 2부 어디까지 가만히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 했잖아요. 한번 나가볼까 하고 연습 겸 타봤거든요. 근데 다리를 아무리 굴려도 그네가 안 가는 거예요. 아, 이거
1: 그니까요.
0: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손만 다 까지고 그냥 그 굽쟁이 공원에서 그냥 맛있는 굴비 먹고 그 영광 가면 또
1: 네.
0: 할머니 막걸리라고 해서 대마면에서 나오는 막걸리가 있거든요.
1: 네.
0: 그거 되게 맛나요. 그래서 그냥 막걸리 먹고 그냥
1: 당연히 또한
0: 왔죠.
1: 잔 마셔야겠죠?
0: 네.
1: 창포 머리 감기 하셨어요?
0: 체험장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1: 그렇죠.
0: 사실 저 머리가 짧아서
1: 네.
0: 하면 되는데 줄도 너무 길고 이게 이렇게 머리를 감고 그 다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말리고
1: 어떡해요?
0: 이렇게 좀 이게 그래도
1: 네.
0: 예쁘게 여행 가족끼리
1: 드라이브
0: 못하죠. 왜 머리가.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창포
1: 네.
0: 함유된 비누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머리 감았습니다.
1: 제품을 가지고 오는 것도 또
0: 아, 그럼요.
1: 그게 또
0: 굴주가
1: 돈
0: 많더라고.
1: 똑똑한 것 같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예,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굴비는 드시고 오신 거죠?
0: 굴비 먹었죠.
1: 아.
0: 그런데 올해 굴비가 이렇게 되게 뭐랄까 살이 많나대요. 그래서 그 영광 법선포 가시면 굴비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굴비는 없을 수도 있는데
1: 네.
0: 되게 맛있는 굴비는 배가 황금색으로 빛나거든요. 그래서 그 황금색으로 빛나는 영광 굴비로 한 마리 먹었고 또 이제 이 녀석이 말려지기 전에 조기잖아요. 근데
1: 네네.
0: 조기탕이 되게 맛있어요. 근데 이제 그 조기 굴비가 안 말린 게 조기고 이
1: 네.
0: 조기의 아기 치어 때 이제 아이들을 뭐랄까 조기 아이들이라고 해야 되나 조기 베이비를
1: 조기 베이비?
0: 황석어라고 하거든요. 황실이라고 이제 영광분들을
1: 오.
0: 하시는데 황실이탕이 되게 생선은 작은데 국물이 진짜 끝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실이탕 네 먹고
1: 황실이탕
0: 왔습니다.
1: 상상이 안 됩니다.
0: 진짜 맛있어요. 황실이탕
1: 그렇군요.
0: 안 먹어보시고 황석어탕이 원래
1: 항상
0: 이제
1: 귀로
0: 맞는데
1: 들으니까요. 맛을.
0: 뽀글뽀글 또 뚝배기에다가 한 10마리 넣어가지고 끓여주시거든요. 근데 진짜 그 뼈채 씹어도 이렇게 뼈가 되게 연해요. 아, 이제 아무래도 조기 베이비라 보니까
1: 네.
0: 그래서 되게 맛나게 잘 먹고 왔습니다.
1: 항상 맛있는 거 먹고 다니니까 부러워요.
0: 아, 가져와서 끓여줄걸.
1: 여기서. 오늘도 바다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혹시?
0: 네, 오늘 로컬백은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인데요. 이게 여수 밤바다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사실 여수
1: 그럼요.
0: 밤바다가 유명해진 게 우리 장범주 씨
1: 그럼요.
0: 때문에
1: 여수 밤바다.
0: 이 조명에 담긴 아 진짜 이 노래 되게 많이 막 나왔을 때 제가 한창 캠핑 많이 다닐 때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캠핑장 가서 텐트 치기 전에 이 노래부터 틀어놓고 텐트 치고 아, 이 노래 들으면서
1: 빌드업을 여수 밤바다로 시키는군요.
0: 네,
1: 참.
0: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하여간
1: 네.
0: 이렇게 장범주 씨 때문에 10여 년 전부터 사실 여수 바다에 가면 누구나 흥얼거리는 이 노래, 여수 밤바다가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1: 네.
0: 뭐랄까, 이 노래가 가진 좀 로맨틱한 분위기를 이제 여수시에서 매주 주말마다 실제 거리 공연으로 구현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여수 관광자원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만드신 게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랄까, 여수를 한순간에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모두 다 가슴 뛰게 사랑하는 도시로 만든
1: 그쵸.
0: 것도 이게 여수 밤바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아름다운 여수의 자연 경관에 문화 콘텐츠를 완벽하게 결합한 어떻게 보면 로컬 여행의 이렇게 완벽한 모델, 성공한 모델로
1: 네.
0: 꼽히는 거이기도 합니다.
1: 이럴 줄 알았으면 순천 밤바다 같은 노래.

0: 관광자원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만드신 게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랄까 여수를 한순간에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무대 이 버스킹이 열리고 있는 곳은 이순신 광장 옆으로 해서 해양 공연 일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순신 광장부터 하멜 등대까지 한 1.5km 정도 되는 해안이에요. 그래서 그 해안 강변도로 길을 따라서 이 버스킹 무대가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큰 1.5km짜리 네. 라이브 공연장 무대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기분적 이렇게 막 걷다 보면 몇 미터 가면 다른 무대가 있고 또 몇 미터 가면 다른 공연이 네네. 펼쳐져 있어서 되게 재밌고 이색적이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1: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가수들도 있고 팀들도 많이 참여를 했겠어요.
0: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1.5km의 무대가 엄청 많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장르의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 에리씨같이 정통 국악하는 분들도 있고 또 퓨전 국악하는 팀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발라드 그 포크송같이 네. 인디팝 하는 그런 무대도 있고 네. 또 트론 무대도 있고 이제 공연만 있냐 그건 아니고 뭐 마술쇼 한 친구들도 있고 저글링 장르의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 에리씨같이 정통 국악하는 분들도 있고 또 퓨전 국악하는 팀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발라드 그 포크송같이 네. 인디팝 하는 그런 무대도 있고 네. 또 트론 무대도 있고 이제 공연만 있냐 그건 아니고 뭐 마술쇼 한 친구들도 있고 저글링 하면서 이렇게 마임하는 공연하는 친구들도 아니 그런 무대도 있어서 되게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여수시가 이 낭만 버스킹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전국적인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마다 이 낭만 버스킹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지원서를 낸 다음

0: 네네.
1: 근데 매주 가면 또 모를까 여름휴가 때 또 한번 가봐야지 하는 분들 위해서 여수 낭만 버스킹 200%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0: 아무래도 1.5km 구간이 해변 도로다 보니까 동선을 좀 잘 짜시는 게 좋은데요. 한 6시 반쯤에 밤 오후 6시 반쯤에 이제 공연 시작하기 전에 저녁을 좀 이른 저녁을 드신 다음에 이순신 광장부터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광장에서 한 6시 반쯤 이제 걷기 시작하면 공연이 시작할 때쯤 해가지고 여수 바다에 일몰물이 딱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메인 무대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하멜 등대까지 이렇게 가시면 딱 좋은데 한 자리에 계속 있으시면 좀 손해겠죠. 공연이 이렇게 많은데. 그죠? 그래서 간단한 음료수나 뭐 수제 맥주들도 있어요. 이렇게 네. 길거리에서 드실 수 있게. 그거나 간단한 길거리 간식들 챙겨가지고 두 손에 들고.
1: 스탠딩으로.
0: 네. 그렇습니다. 스탠딩 하면서 무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공연 괜찮나?

0: 출연자들이 신청곡 있으면 내가 해드리겠다 이렇게 즉석에서 신청곡도 불러주시고 미사리의 야이판? 근데 여기에 파도 소리도 들리고 가보면 이게 돌산대교부터 해가지고 해상 케이블카까지 야경이 한눈에 조망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가면 배가 밤에 일 나가시면서 여기 지나가세요. 이게 거기가 수산물 직파장 이제 수협 직판장도 바로 옆에 있어서 가시면 공연 빡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배가 나가면 배꼽을 빵빵빵빵빵 이렇게 뿌 이렇게 하시면서 가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이색적이고 재미있더라고요. 네.
1: 그렇군요. 네. 말만 들어도 지금 그 야경에 불빛이 쨍쨍하면서 막 소리가 음악 소리가 막 환상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0: 그럼요. 즐거워. 지금 또 한참 갯장어 자위 나가시는 배들 겁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배에 이렇게 막 전등 달고 이렇게 빵 해주시고 가시면 되게 마음이 막 그렇게 설레더라고요.
1: 지금 낮에는 조금 덥지만 그래도 밤에는 좀 요즘 선선하더라고요.
0: 지금은 그렇죠. 아무래도 6월에는 음력 5월 그러니까 6월 말까지는 밤에 엄청 좋습니다.
1: 맞아요. 네,
0: 산책하시기 딱
1: 지금
0: 좋아서
1: 지금 딱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버스킹의 낭만을 제대로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더 나눠볼게요. 얘네 나도 여수 밤바다 듣겠습니다.

0: 그
1: 실황 중계 같은 느낌이에요.
0: 네, 진짜 여수에 있는 것 같아요.
1: 아, 파도 소리 나와야 된다니까.
2: 철썩.
0: 철썩. 아니 등대 소리 푸. 아니 여수 밤바다가 버스킹 말고도 즐길 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낮도 아름답지만 밤이 더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1: 아, 그럼요. 여수는 정말 네. 즐길 게 되게 많아요.
0: 여수... 아, 제가 가본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 많이 달라졌죠? 버스킹 그 이후로?
1: 해양공원 쪽으로 버스킹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사실 이제 엑스포 직후에는 이제 비고 공연장으로 해서 엑스포 공연장 앞이 되게 번화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좀 해양공원일 때 이순신 광장 쪽으로 많이들 옮겨가셨는데 테마도 이렇게 공연과 그다음에 맛집들, 뭐 낭만포차들도 그쪽으로 많이 움직여 있어서 그쪽으로 한 바퀴 돌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즐길 거리가 어떻게 또 있나요?
1: 낭만버스킹 일단 가시면 이게 여수시는 진짜 밤바다랑 밤시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네. 시티 투어를 밤에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낭만버스 프로그램이 주간에도 운행하고 이제 밤에도 운행을 하는데 특별하게 밤에만 운행하는 야간 시티 투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름하여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예뻐요. 그래서 여수시에 가시면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하실 수 있는데 이 버스는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가 왜 특별하냐면 일단 네. 2층 버스입니다. 그래서 2층은 오픈형이에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홍콩이나 이제 네네, 그런 데 네네. 가면 2층 야간 버스 타고 시티 투어 하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으로 여수 시티 투어를 밤에 즐길 수 있게 2층 버스로 여행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특별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로 스토리텔링이 된 뮤지컬 공연을 이 버스를 타면서 즐길 수 있어요.
0: 버스 위에서요?
1: 네. 버스 안에서 위에서. 그래서 공연팀이 함께 문화해설사 분하고 같이 동승을 하셔서 이게 매주 금요일 토요일 매 2시간 동안 밤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이렇게 하는 건데요. 2시간짜리 시티 투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순신 광장에서 버스가 출발해서 다시 한 바퀴 이렇게 여수 시내 관광 명소를 돌고 다시 이순신 광장으로 돌아오는 프로그램인데요.

0: 취미가 있고 또 재밌어 하더라고요. 추억도 되고 그래서 해마다 진짜 인기가 높아서 예약 경쟁이 엄청 높아요? 높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하니까.
1: 달리는 버스에서 뮤지컬 공연이 일단은 독특한데 네. 배우들이 멀미가 날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걱정이에요.
0: 멀미 안 나시던데 거꾸로 가시거든요. 역방향으로. 근데 전혀. 연기도 하시고 노래도 훈련된. 하시고. 아, 네 그러신 것 같아요.
1: 버스킹 기간 동안은 계속 운영이 되는 거예요?
0: 버스킹은 10월 26일 날 끝나는데 이제 이 시티투어 버스는 노래도 훈련된. 하시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1: 버스킹 기간 동안은 계속 운영이 되는 거예요?
0: 버스킹은 10월 26일 날 끝나는데 이제 이 시티투어 버스는 11월 7일까지 합니다.
1: 좀 더
0: 약간 늦은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얼마 정도

0: 해야겠다 하는 것도 있을까요?
1: 요즘 사실 이 시티투어 프로그램 따라서 다니시면 여수의 자랑하는 거리는 다 보실 수 있는데 말씀하셨던 오동도도 사실은 이게 동백꽃 필 때만 가시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여기가 꽃이 아니라 정말 천년 된 동백나무 숲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가셔도 이 동백나무 숲길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네. 내리셔서 거기는 이제 오동도까지 갈 때는 동백열차 타고
0: 맞아요.
1: 오동도에서
0: 기차
1: 내려가지고
0: 이렇게 타잖아요.
1: 네, 거기서부터는 순환 데크길을 따라서 오동도 한 바퀴 돌아보시면 되게 좋은데

0: 그죠? 먹는 방법을 몰라요. 일단 다 뭐 들깻잎에 싸먹으려고 하는데 여기 오시면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게 맞으니까 여수 가시면 그래도 지금 갯장어가 철이니까 네. 한번 드시면 좋고 서대해 무침 비빔밥 좋아하시는 회무침 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드셔도 좋습니다.
1: 아 진짜 침이 한가득 고였는데
0: 저는 방법을 몰라요. 일단 다 뭐 들깻잎에 싸먹으려고 하는데 여기 오시면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게 맞으니까 여수 가시면 그래도 지금 갯장어가 철이니까 네. 한번 드시면 좋고 서대해 무침 비빔밥 좋아하시는 회무침 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드셔도 좋습니다.
1: 아 진짜 침이 한가득 고였는데 오늘은 고이지 말아야 되는데 또 고이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본격적인 여름 앞두고요. 보양식 하모 먹으러 여수 가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에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태양의 주변을 공전하는 지구. 그 안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위치한 북반구가 태양에서 얼마나 가까워지고 멀어지는가에 따라 계절이 달라지죠. 하지만 태양의 위치보다 계절은 항상 한 걸음씩 늦게 따라오는데요. 오늘이 태양이 우리 곁에 가장 오래 머문다는 하지지만 여름 더위는 하지가 지난 후부터 진짜 정점을

더위와 씨름하는 사이 태양은 또 부지런히 앞서 나가 가을을 준비하겠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진...

0: 안녕하세요. 풍류가 좋다 출석합니다. 신청곡은 어떤 종류로 하면 되나요? 창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네, 들어갑니다.
1: 주말아오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0: 기악곡들도 좋고요. 전통음악의 범주 안에서 어떤 곡이든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에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있다. 판소리, 민요, 잡가 등의 창음악 외에도요. 신화위, 산조, 궁중음악, 풍류음악 등등등 기악곡들도 좋고요. 전통음악의 범주 안에서 어떤 곡이든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에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있고요. 저희가 코너로도 전통음악 용어나 다양한 악곡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음악이나 취향에 잘 맞는 장르를 기억해 두셨다가 듣고 싶을 때 신청해 주셔도 좋겠네요. 6855님도 사연 보내주셨어요. 선생님, 어제 아들과 용인 민속촌 구경을 갔습니다. 마침 젊은이들이 삼도꽃 풍악을 치는데 몸을 움직이며 신나게 노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소리치며 박수 많이 쳤습니다. 풍악은 모두 함께 어우러지게 만들더군요. 아이고, 네, 맞아요. 우리 풍류음악은 잔치나 경사 때와 같은 즐겁고 기쁜 자리에서 많이 연주되곤 했죠. 그래서 옛말에도 우리 6855님 말씀처럼 풍악을 울려라! 라고 외치며 함께 논일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곤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6855님. 네. 그리고 승승장군님, 안녕하세요. 오후에 소나기가 왔어요. 지음 같은 방송. 풍류가 좋다와 함께 일요일 오후 보내요. 풍류가 좋다도 계속 승승장구하길 바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승승장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희배님, 이생강님 연주는 어떤 연주라도 참 듣기 좋네요. 장독화 대풍류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아이, 그럼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언제나 멋진 풍류음악 잘 선별해서 전해드릴게요. 계속해서 많은 애청 부탁드려요. 조금 전에 이희배님의 신청곡 대풍류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대풍류는 대나무로 만든 관악기, 피리 대금과 같은 악기죠. 이러한 관악기를 중심으로 연주되던 민속음악입니다.

단오를 배경으로 시작되는 28 청춘들의 러브스토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춘향과 몽룡의 이야기죠. 19세기 무렵 서울 경

함께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곽동윤 외 여러분의 소리 서도민요 남봉가 연곡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웠나요?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릴게요. 지난주 선물 받으실 분은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보내주시면 됩니다.

Thank you.

잘 온대.

三娘，我的老公，我的恩情三娘。

0: 그럴까요? 하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음으로 시작하는 평시조를 부르면 마음도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1: 아, 사람 마음이야 어찌 늘 평시조 같기만 하겠느냐. 화가 날 때는 지름시조처럼 지르기도 해야지.
0: 지름시조요? 아, 시조가 많이 화가 났나? 왜 지르죠?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1: 어이, 그건 또 우리 풍요사전을 펼쳐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오늘도 풍요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0: 시조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악곡은 평시조라고 지난주 이 시간에 알려드렸었죠. 그렇다면 기본 악곡 외에 또 다른 변주곡들이 있을 텐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지름시조입니다. 평시조가 높

사람의 차이점이었네요. 6월 21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리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검은고의 원강호, 정읍향재 줄풍류 중 중령산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계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해서 저녁 7시 59분에 해가 진다고 하죠. 무려 14시간 46분이나 해가 떠 있어서 밤보다 낮이 무려 5시간 32분이나 긴 날입니다. 태양이 온종일 대지를 비추는 만큼 초록의 생명력이 가장 뜨겁게 차오르는 날이기도 할 겁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주말의 끝자락이지만 길어진 햇살만큼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와 평온함이 좀 더 오래 머문 날이 되길 바라며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도 여러분께 시원한 그늘이 되어드릴 우리 음악

오늘 첫 곡으로 단가 금수강산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오비치, 북반주에는 한성준이었습니다. 오비치 명창은 1918년도에 마산에서 출생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활발히 활동했던 여성 명창입니다. 진주건번에서 이선유에게 춘향가 등 소리 학습을 받았고 서울로 상경해서 송만갑의 문화에서 학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시장에 가서 매풍을 팔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흥부 아내가 형님께 가서 곡식을 좀 얻어오라고 하자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놀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박대하는 놀부에게 두 손 합장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게 되지요. 오늘은 이 부분으로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흥부가 중 흥부가 놀부네 건너가는 대목입니다. 소리의 유영애입니다.

0: 미친이지고 도망간 놈은 홍본디. 나 가요 모르겠소.
1: 시고.
0: 아 그리고 내가 5대자 독신으로 날아온 줄은 삼쪽 통자도 다 아는디. 날 보고 형님이라니.
1: 에이.
0: 당신 길 잘못 들었소. 쟤 너무 통로로 가서 한번 물어보실라요. 흥보가 빌면 될 줄로 두 손 합장.
1: 어이.
0: 우두발 꿀콕.
1: 아, 싫어.

0: 음으로 동편 소리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대목 역시 유영의 명창의 소리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놀보는 간곡히 애원하는 동생에게 곡식을 죽이는커녕 몽둥이로 매질을 하고 형수는 한술 더 떠 밥주걱으로 흥보의 뺨을 때리지요. 매만 맞고 돌아간 흥보와 아내는 신세를 한탄하며 좌절하게 됩니다. 그럼 흥보가 중 흥보가 매 맞는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유영입니다. 추임새 잊지 마세요.
1: 가거를 꽉꽉 대노니 뗄 수가 없지. 오, 네가 바로 그 박흥보냐? 심심하던 차에 자랐다. 아, 그러면 그 포리나 좀 타가지고 갈래? 아이고, 형님, 흉년 곡식으로는 쌀보다 포리가 더 낫답니다. 형님, 많이 만지면 좋지요. 그래라, 마당색은 있느냐? 곡감문 열고 그 안에 들어가면 통편소 들어온 쌀 전석 있지? 예, 좀 갖다 드릴까요? 가만히 있어, 이놈. 그 안에 들어가면 북면소 들어온 보리 500석 있지? 예, 좀 갖다. 아, 가만히 있으라니까, 이놈이. 그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콩팥 신선 있지? 예. 그 안으로 쏙 들어가면 지리산에서 팍다.

놀보 계집이라도 후해서 종국관을 주었으면 좋으련만은 놀보 계집은 놀보보다 심술보 하나가 딱 더 붙었던 것이었다. 바쁘던 주먹을 중문에 들고 아니 여보 아지뱀이고 도마뱀이고 세상 닭이 차네 죽겠소. 언제 나한테 종국 갖다 맡겼던가? 아나돈, 아나밥, 아나쌀.

명수가 시야제 뺨치르고.

여성국국 선화공주를 만나보시겠는데요. 소리에는 이군자, 박송희, 조금행, 조회랑, 이은주, 김미령, 조희자, 김진수가 참여했고요. 반주에는 정철호, 서용석이 참여했습니다. 그럼 여성국국 선화공주 약 20분간의 호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젊은
1: 배사옵니다.
0: 문명공주, 문명공주는 무슨 말을 그리하는고?
2: 나가자! 아뢰옵니다.
3: 아, 왜 이래요?
2: 자칭 노래를 불렀다는 놈을
3: 넣었소이다.
0: 어이하여 불렀던고 근거 없는 이에게 한 노래를 두번째 되는
1: 잠깐 가만히 계시오. 이 몸이 바로 선화공주입니다.
3: 오, 선화공주.
1: 이 몸을 젊은이가 본 일이 있는고?
3: 있을 말하니까.
1: 그렇다면 어서 바른 대로 말을 하도록 하라.
3: 예,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나이다.

0: 할머니가 이 선아에게 청혼을 할 터인가?
1: 예, 허락만 하신다면 여부가 있사오리까 청혼을 하고 말고요.
2: 아니, 이런 무례한 놈인다. 당장 목을 누려라. 예,
0: 잠깐. 젊은이,

0: 그렇다면 어이하면 만날 수가 있단 말인고.
1: 예, 저 그렇다면은 신표를 하나 주십시오.
0: 신표?
1: 예, 공주마마께 없어 신표를 하나 주옵신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희 왕자님께 이 사실을 전하고 만나 뵙게 해드리옵지요.
0: 좋도다. 자, 그럼 이걸 신표로, 그리고 내 말을 이르라. 이 선화를 욕되게 하면 용서치 못할 일이라. 이 목걸이를 들고 오는 날 무서운 벌이 날일 것이라고 알겠는가?
1: 예, 공주마마.
0: 이만 불공 시각이 바빠 들어가니 어서 전하도록 하라.
1: 예, 저 안녕히 들어가시옵소서. 오, 이 목걸이엔 아름다운 선화공주님의 목향기가 극히 배어 있겠지.

0: 한편 백제나라 무령장군은 백제 장희왕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서 그러지 차림으로 거적자리를 옆에 끼고 이곳까지 온 것이다.
1: 아니, 왕자 마마가 아니시옵니까?
2: 아니, 무령장군이 아니요.
1: 그런데 이 꼴이 웬일이요?
2: 그리고 이곳까지 무슨 일로?
1: 왕자님의 옥체가 염려되어 이렇게 왔사옵니다. 왕자 마마, 위태로울 뿐더러 어서 황국 하랍시는 상감마마에 분부시옵니다.
2: 장군, 이 왕자의 맹세를 벌써 잊었소. 선화공주를 내 아내로 삼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던 그 맹세 말이오. 자, 이걸 보오. 선화공주의 목걸이, 진정 잘생긴 선화공주가 나에게 준 목걸이오. 이 장희왕자, 삼국에서 제일 가는 신라의 선화공주를 내 아내로 맞이하는 날, 그때 돌아간다고 아바마마께 그렇게 상달해 주시오.
1: 그렇다면 이 무령이도 왕자님을 보필하며 같이 행하겠소이다.
2: 안될 말!

0: 상감마마 무난드리옵니다.
1: 수고가 많소. 부처님의 자비로
2: 신라 선화공주를 모시고 갈 꽃가마나 등대토록 하시오.
0: 염려 마사이다. 왕자마마 뜻을 이루시기를 이 무령이도 빌기사옵니다.
1: 태평성대, 그리고 하루속히 나라를 받들 왕자를 점지토록 정성을 모으시오.
0: 지성감불 정성을 드리옵지요.

광복 이후에는 정흥민, 김여란, 정권진, 김현수 명창 등에게서도 판소리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창 명인들로부터 학습한 소리와 연주를 바탕으로 김소희는 나중에 자신만의 춘향가를 만들어 만정째 춘향가를 남기기도 했지요. 소리 공연 외에 여러 단체 활동으로 국악계를 이끈 국악계의 어머니 역할도 했습니다. 1930년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고수 정준호입니다. 얼씨구!
1: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 사랑입니다.

0: 같이 오신 손님으로 정복원 씨 모셨습니다. 아우 이렇게 같이 오시니까 스튜디오가 환한데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1: 아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1: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정준호 선생님 덕분에 대회에서 소리를 할 때 너무 시원하고 편하게 네. 소리를 했기 때문에 상을 또 운 좋게 받지 않았나.
0: 네.
1: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소리 한 대모 와가지고 부탁을 요청을 해주셨는데
0: 네.
1: 제가 당연히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응원차 왔습니다.
0: 네.
2: 저는 와서 보니까 보건 씨가 이렇게 바쁘고 인기 많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0: 네. 이번에 대사슴놀이 대회에서 두 분이 같이 합을 맞추셨다고
1: 네.
0: 들었어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정복원 선생님을 또 특별히 정준호 선생님께서 아끼시고 이번에 봤더니 정말 특별한 정말 소리꾼이더라 잘하더라 이렇게 또 칭찬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번에 그 대회에서 하신 대목은 어떤 대목이셨어요?
1: 네. 심청가 중에 타루비라는 대목이었고요.
0: 네.
1: 대사슴놀이가 이제 본선 경연 때 지정구수다 보니까
0: 네.
1: 사실 원래 뭐 제가 편하게 연습을 하던 고수가 있다든지 그랬을 텐데 정준호 선생님하고는 대회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처음 북을 맞췄는데도
2: 네. 접점이 한 번도 없었죠.
1: 네. 네. 그랬는데도 처음 딱 연습할 때부터 처음 연습하는데도 뭔가 이게 불편하지도 않고
0: 네.
1: 선생님께서 너무 편하게 저의 소리를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0: 네.
1: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도 너무 편하게 소리 또 연습도 했고 대회 때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0: 네. 아주 북반주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정복원 선생님이 네, 더 소리를 편안하게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1: 네네.
0: 어쨌든 이게 지정고수라고 해서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1: 네,
0: 만나시는 거죠.
1: 맞습니다.
0: 네, 처음 만나셨는데도 그렇게 합이 좋으셨으니
1: 그러니까요.
0: 세상에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됩니다.
1: 아니, 사주 보면 혹시 몰라요. 선생님하고 이제 궁합이 어떻게 또 잘 맞을지도 몰라요.
0: 운명이셨나 봐요.
1: 네, 운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0: 네. 아유, 아무튼 정말 좋은 만담이셨던 네. 것 같고
1: 네.
0: 덕분에 그래서 관객들도 좋은 소리 들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나신 길에 오늘 초대석에서 두 분의 소리와 북을 또 같이 다시 한번 듣는 기회를 마련했는데요.
1: 네.
0: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1: 네.
0: 이따가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 네.
0: 아, 우선 근데 오늘은 또 주인공이 우리 정준호 선생님이시라
2: 네.
0: 오늘 이 자리에 모시기까지 제가 참 그 여러 번 고민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고수 선생님들이 단독으로 이렇게 오시는 걸 어려워하세요. 그렇기도 하거니와 좀 아껴서 어느 때 딱 정준호 선생님을 모셔야 이 자리에서 선생님이 더 빛나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사실은 그동안 했는데
2: 네.
0: 마침 오늘 기회가 돼서 이렇게 선생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2: 저희는 뭐 이렇게 소리꾼들은 나오셔서 가지고 이렇게 발림도 하고 소리도 하고 안일도 하고 관객들과 호흡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묵묵히 북을 치다
0: 네.
2: 보니까 사실은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고수는 그 소리꾼들을 항시 이렇게 보비를 해주고 도와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드러나지 않아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선생님. 워낙 정준호 선생님은 북을 편안하게 잘 받쳐주시기로 유명한 분이셔서 어떻게 보면 고수계의 신사? 저는 저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고수계의 선비? 이런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그런 명고셔서 저도 항상 선생님의 북을 늘 감탄하고 있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0: 선생님, 그런데 그 사사하신 스승님이 김청만 선생님이시잖아요.
2: 네네.
0: 만나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2: 제가 이렇게 전남대학교를 96년도에 졸업을 하고 97년도에 그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0: 네.
2: 그때는 이제 중앙대 대학원이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한테 직접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주셔서 그때부터 97년부터 김청만 선생님을 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0: 와, 그러면 한 거의 30년 가까이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를
2: 네,
0: 하신 거네요.
2: 그런 거 그렇게 되네요. 수치상으로.
0: 네, 그렇군요. 벌써 뭐 한양대학교에서 음악학 박사학위까지 받으셨고 사실 대통령상으로 따지면 정준호 선생님께 훨씬 선배님이신데요.
1: 그렇죠.
0: 2002년도 해남 전국고수대회 대통령상을 일찌감치 수상을 하시고 그 뒤로 이제 그 학교에 출강하시면서 국립국악원에서 또 지금은 지도단원을 하고 계셔요. 국립국악원에 입단하신 지는 선생님 얼마나 되셨어요?
2: 그때는 2004년 1월 1일에부터 근무를 해서 지금 한 2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2년?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0: 본 입사가 오래된 경우에는 그냥
1: 네.
0: 명칭만 그냥 지도 단원이다 이렇게
1: 아, 연차가
0: 해줄 뿐이지.
1: 오래되신 분들에게.
0: 네. 그래서
1: 일종의
0: 어떤
1: 승진 그, 단계이시군요.
0: 네. 그래서 뭐 다른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나이가 먹었다라고 약간의 대우해주는 차원에서 그냥 지도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1: 그러면 뭐 연차가 그렇게 오래되셨다는 뜻이니까 국악원 단원들에게도 또 사랑과 존경을 함께 받으시는 그런 직책이다. 지도할 수 있는 직책이다. 이렇게
0: 아유, 그렇게 생각해
1: 생각을 하고
0: 주시면 너무
1: 있겠습니다.
0: 감사하죠.
1: 네. 오늘 정준호 선생님을 그 초대석 손님으로 모시고 있고요. 또 이번에 52회 정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으셨습니다.

0: 선생님, 단가는 기본 장단이라고 하고 또 중머리로 되게 치잖아요.
1: 네.
0: 근데 이것도 단가마다 조금 뭐 다르게 치는 뭔가 좀 노하우가 있습니까?
1: 단가가 특별히 다르진 않는데 보통 이제 뭐 쑥대머리라든지 갈까보다 같이 어떤 계면에 의해서 느리게 부른 것에 비해서는 단가는 좀더 제가 알기로는 슬프거나 이러지 않고 담담하게 해서 조금 느리지 않게 부르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자, 그러면 정준호 선생님의 북소리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서 단가 초한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 백대용 호걸님네 초한승 부를 들어보소. 무지한 초패왕은 당시 세력에만 믿고 인우 장자한 폐공을 무고히 살해 고정

0: 손이야.
1: 다 얼쑤.
0: 제떨기요 부지용은 옛 그대 일러가던 약발산 용녀로 행행 천하 무상 일고 같은 위력으로 부부천멸을 할지 가련한게 창생이요 무지연게 사주리라 행행 성공 부가되고 지난 전쟁 내 쉬된다 최종 광정한 임만고 폐장이 되단 말가 천하로 룬지 봐야 멸주하기를 기약한다만 항명을 살펴보니 용중용하는 요수

0: 들으니 예전에 패왕별이 할때 우리 보건 씨가 항우 역할을 했던 거 너무 생각납니다. 네. 네.
1: 부끄럽습니다.
0: 너무 항우 그 자체라 정항우라고 불러도 될 만큼 네, 이렇게 완전히 정말 찰떡 같은 캐스팅이었다. 아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그, 정준호 선생님 북 이번에 단가의 네. 북반주는 어떠셨어요?
1: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리할 때 되게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수 선생님이 초면이더라도 이게 사실 되게 소리할 때 편한 마음으로 소리를 할 때가 있고
0: 네.
1: 너무 북은 잘 맞더라도 마음이 되게
2: 댄들 부정 세월은 간다더라.
1: 고수 선생님이 초면이더라도 이게 사실 되게 소리할 때 편한 마음으로 소리를 할 때가 있고
0: 네.
1: 너무 북은 잘 맞더라도 마음이 되게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이제 정준호 선생님이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편했고 지금도 단가 마찬가지로 들려드릴 때도 너무 편하게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정준호 선생님 북에 소리를 하게 되면은 그냥 만사 형통처럼 그냥 걱정 없이 소리를 하게 되면
3: 아니 제가 네. 처음에 이제 보건 씨가 연습을 하러 왔는데 체격부터 그 느낌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게 기세가 아주 그냥 기운이 느껴져서 제가 압도를 당했습니다.
0: 네.
3: 사실.
0: 아유.
3: 그래서 어떤 그 청도 좋고 또 소리의 공력도 너무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이 책을 잡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좀 인간적으로 좀 착하게 제가 잘 해서
0: 네.
3: 더 좋게 맞으셨습니다.
0: 네. 네.
1: 그런 깊은 뜻이에요.
0: 네. 네. 선생님 깊은 뜻을 잘 알았습니다. 오늘 판소리 초대석에서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지도위원으로 계시는 정준호 명고와 함께 담소 나누고 있고요. 오늘 또 전주 대사순놀이 대통령상에 빛나는 정복원 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아무래도 정준호 선생님이신데 정준호 선생님과 함께 소리를 한 정복원 씨도 같은 정 씨세요.
1: 그러니까.
0: 이게 정 씨로 또

0: 그래서 전남대 국악과를 그때 이제 그 설장구도 치고 뭐 소리북 기본장 다 치고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그 풍물을 좋아해서 풍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 가니까 소리꾼들하고 뭐 기악장단을 쳐야 되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1학년 들어가서 전혀 저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서 고생도 많이 했고 근데 전남대 국악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기악장단 뭐 판소리 장단 이쪽을 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업이 된것 같습니다.
1: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김청만 쌤을 만나셔서 곡법을 이제 일통곡법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 일통곡법에 거의 뭐 쌤이 수제자로 지금까지 또 활약을 하셨는데 그 기간에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0: 그 이야기하면 이제 서동홍련전 틀고 막 치우셨던 기억이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시작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취미와 제 취미가 제가 직업이 된것 같습니다.
1: 영향을 크게 받으신 것 같은데요. 늘
0: 저는
1: 그걸 들으셨으니까 아무래도.
0: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1: 그렇게 시작을 하셨군요. 그런데 내가 고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는 언제부터셨어요?
0: 그래서 전남대 저에게는 뭐그 제2의 부모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버님 같은 분인데 그 이야기는 좀 말이 잘안 나오네요.
1: 너무 좀 마음에 선생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김청만 선생님께서 사실은
0: 고 근데 전남대 국악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기악 장단 뭐 판소리 장단 이쪽을 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업이 된것 같습니다.
1: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김청만 쌤을 만나셔서 곡법을 이제 일통곡법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 일통곡법에 거의 뭐 쌤이
0: 달라요. 저는 선생님 김정환 선생님 굉장히 진지하시고 굉장히 그 완벽하신 성격이신데 저는 사실은 제 내면 다른 내면에는 굉장히 장난기도 많고 굉장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은 김정환 선생님과 저하고 다른데 선생님 김정환 선생님 굉장히 진지하시고 굉장히 그 완벽하신 성격이신데 저는 사실은 제 내면 다른 내면에는 굉장히 장난기도 많고 굉장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은 김정환 선생님과 저하고 다른데 이렇게 닮아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옆에 아주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아주 먼 거리도 아닌 상태에서 오래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면이 자연스럽게 닮아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저도 가끔 느끼는데 저희 존경하는 선생님 밑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비슷해지는 그런 소리를 들어요. 비슷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저도 얼마 전에 어떤 공연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북을 치시는데 김청만 선생님의 그 모습이 거기에 겹쳐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앉아서 이렇게 약간 고개를 비트는 것, 또 왼손으로 치시잖아요. 그것도 똑같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렇게 오래 계셔서 정말 그대로 닮으시는 것 같다.
0: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정준호라는 사람이 김청만 선생님을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그런 표정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1: 맞아요, 선생님.
0: 그래서 하지만 저희 선생님을 따라가기에는 세계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1: 아유, 겸손한 말씀. 음악을 하는 데는 끝이 없으니까요. 사실은 뭐가 완성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는 참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김청만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지만 정준호만의 곡법 세계가 또 세워지는 그런 시점이기도 한것 같아서 그동안 이렇게 쭉그 많은 그 수련이나 또 반주나 활동을 해오시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철학이 이제 좀 생기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0: 사실은 이제 우리 이렇게 소리를 하고 있는 보건 씨도 있지만 제가 조금 그 40대 때 제가 생각해 보면 좀 건방지게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고민을 하지 않고 곡법에 대해서 뭐 남들이 뭐 잘한다 하고 또뭐 직장도 반반하니까 이런 자만심에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은데 50이 되면서부터 더 고민

0: 깊어지는 거예요.
1: 네.
0: 아니 후배들은 더 차고 올라오고 다 잘하는 친구들도 늘어나는데 나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엄습이 오더라고요.
1: 네.
0: 그러면서부터 내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40대 때 살았던 시간들이 굉장히 가벼운 삶이었구나.
1: 네.
0: 고민하지 않는 음악 세계였구나라는 걸 느껴지면서부터 그때부터 소리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최적화된 가락일 것이며 어떻게 하면 거기에 맞는 흔히 말하는 이면에 맞는 북을 쳐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면서부터 제 스스로가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 네.
0: 좀더 깊은 고민을 하면서 북을 치다 보니 저희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울수록 어렵고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는 것들이
1: 네.
0: 저한테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1: 네네.
0: 그 말.
1: 너무 공감 가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0: 예.
1: 후배들이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의 결과 이번에 완창 완북을 하시는 건가요? 그 소리를 제가 저기 멀리서 이렇게 들었는데요, 선생님. 메아리로.
0: 네,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좀 객기도 있고요. 왜
1: 네.
0: 객기가 있냐면 오기도 있는 게 뭐냐면

0: 길게는 6시간, 8시간 동안 혼자 서서 그렇게 노래를 완창을 하는데, 사실 고수들은 저희가 뭐 소리꾼들처럼 가사를 외우거나 아니면 그 무대를 책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완북 시리즈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러면 기왕이 하려면 이 완북 시리즈를 소리꾼들은 그렇게 고생해서 8시간 소리하면 고수는 한 완북을 며칠간에 한번 해보는 것이 더 도전이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약간 오기에와 객기도 사실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무대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소리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예,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좀 객기도 있고요. 왜 객기가 있냐면 오기도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옛날 박동진 선생님부터 해서 그 완창이라는 그런 무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호불호도 여러 가지 평가들도 많지만 굳이 완창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서 소리꾼들은 심지어 길게는 6시간, 8시간 동안 혼자 서서 그렇게 노래를 완창을 하는데 사실 고수들은 저희가 뭐 소리꾼들처럼
1: 이거는 국립국악원에서 하는 겁니까?
0: 아니요, 이렇게 대관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5일 연속 대관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24일은 수군가, 25일 적벽가 이렇게 해서 5명의 명창을 모시고
2: 세상에.
0: 한번 해보기로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1: 그럼 이거는 국립국악원에서 하는 겁니까?
0: 아니요, 이렇게 대관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5일 연속 대관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창덕궁 옆에 그 은덕문화원이라는 공간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 은동문화원,
0: 은덕문화원,
1: 은덕문화원.
0: 그래서 그쪽에 원불교 재단에서 하는

0: 어떤 그 장소인데 그분들이 흔쾌히 배려를 해주셔서 그 장소에서 이렇게 5일 동안 할수 있도록 하게 됐습니다.
1: 와, 그러면 지금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다섯 바탕 완창을 매일 하시고, 선생님께서 5일 동안 계속 완북을 하실 예정이시군요.
0: 네.
1: 대단하십니다. 아니, 근데 이 소리꾼들도 바뀌는 마당에 5일을 연속 완북이 가능합니까, 선생님?
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0: 걱정도 되는 반면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선생님. 이 완북 공연에 저도 한번
1: 그래서
0: 선생님
1: 이제 사실 어떤 그 장소인데 그분들이 흔쾌히 배려를 해주셔서 그 장소에서 이렇게 5일 동안 할 수 있도록 하게 됐습니다.
0: 와, 그럼
1: 뭐 그 친구들한테 좀 뭔가 좀 그 어떤 의미 부여도 좀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0: 네. 네.
1: 올해 한번 하고 말지 다음에 또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올해 한번
0: 엄청난 도전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군요. 네. 네, 얼마 안 남았네요.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은덕문화원에서 5바탕 완창 완북 공연 예정돼 있다고 하십니다. 아, 무사히 마지막 날까지
1: 한번 하고 말지 다음에 또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올해 한번
0: 엄청난 도전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군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은덕문화원에서 5바탕 완창 완북 공연 예정돼 있다고 하십니다. 아, 무사히 마지막 날까지 잘 해내시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이고, 그 정복원 선생님께서도 네. 완창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2: 네, 네. 춘향가 이제 전주 우진문화공간이라는 곳에서 그 전주 완창 무대 네. 해서 이제 뭐 바탕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완창 무대를 이제 설 수 있게 해주는데 그때 운 좋게 춘향가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0: 동초체 춘향가가 엄청 네. 긴데 그때 어떠셨어요?
2: 질문하신 것처럼 정말 어떻게 했나 싶고요 일단 그리고 한편의 마음으로는 제일 긴 거니까 아 이거부터 끝내자라는 사실 마음도 있었고 네.

0: 그래도 거기도 만만치 않게
1: 되게 대단하신 것 같은 게
0: 5시간은 될 텐데
1: 예전에 저도 저희 선생님 북을 한 1시간 정도 쳤었는데 네. 그때도 죽을 것 같았거든요. 네.
0: 맞아요.
1: 대단하세요.
0: 어쨌든 정준호 선생님의 내공이 그대로 발휘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네,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정준호 선생님 응원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청취자분들 공연에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2: 감사합니다.
0: 네, 응원합니다, 선생님. 자, 그러면

녹은 방초시절이로 구구나 산천은 적재근디 물소리만 철양하네 딸과 같이 노던 처녀들은 종종 와서 인사를 하니

본다만 사는 늘어진 집신 자기와 두 어깨는 딱 벌어져 치를 거꾸로 세워놓은 내 손째 생긴 본을 보면 솥뚜껑을 엎어놓은도 허리는 집통 같고 배는 배무 북통 같고 흥댕이는 부잣집에 떡치는 한방 같고 속옷을 입었기로 다른 곳은 못 보아도 입을 보면 짐작이오 소통 다리 흙각 발톱 발

0: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대한민국 고법의 미래이자 모범을 보여주시고 있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정준호 명고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와주신 정복원 명창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판소리 초대석 손님과 함께 꾸미는 최판사의 명판결도 기대해 주세요.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정복원입니다. 얼씨구!
0: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조금씩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들의 완창곡을 매주 이어가며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순임 명창의 장판개째 수군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정순임 명창은 현재 박록주째 흥보가를 전승해 국가무용

뚜껑이 쫙 벌리고 형 냥냥냥 하는 소리 천천히 어딜 놓고 땅이 툭 빠지란 듯 자리가 깜짝 놀래 홈버블 신나야 목을 훔치고 가만히 겁졌구나. 오랭이 내려와서 사면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고 바짝 마른 새똥 같은 것이 나보시 없었겠다. 호랭이 살펴보더니만은 아니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날 불렀는가? 옳지. 엊그저께 시댁 끝에 내 빠뜨리고 간 나무 접시로구나. 아니 이제 그 나무 접시 같으면 굽이 없고 아 그 붙여놓은 밀붓개인가? 아 밀붓개 같으면 꽃순대가 날 것인디. 그다 얼씨구 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치와자 좋은데 얼씨구 나 절씨구 내 평생 무로길을 방배 탄기 원일러니 오늘날러를 만났으니 마진 진비를 먹어보자. 하고 달려대니 자리가 깜짝 놀래. 아이고 나 자리 새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도깨비요. 도 좋다. 너를 산채 불에 태워 술에 타서 먹고 보면 만병의 준명약이로다. 이리 오너라 먹자.

0: 열심히 학문을 갈고 닦아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과거의 급제에 돌아와 보니 시설도 식단도 부실한 요양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돈을 돌려준다는 그 일명 페이백, 이걸 조건으로 보험금 지급 한도에 맞춰 어마어마한 비급여 치료를 끼워 넣어왔던 것 아닙니까? 병원은 치료 명목으로 손쉽게 매출을 늘리고 환자는 비용 부담 없이 입원한 데다 가외돈까지 챙겨 먹고 있었단 겁니다. 저런 자린고비 같은 양반놈들이 행해온 이런 비양심적인 일들 때문에 치료가 절실한 환자들이 오갈 곳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대로 원룸을 전전하며 지친 몸을 뉘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이놈 자린고비야. 너도 입이 있거든 뭐라 말을 해보아라.
1: 아니, 이보시오, 안명의사 양반. 내 얘기도 좀 들어보시란께요. 제가 아무리 구두쇠라고 해도 요양병원의 보험 빼먹기 같은 파렴치한 행동에 동참할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중병에 걸려 요양병원 한방병원에 입원을 알아보니 고액의 비급여 치료 패키지를 받지 않으면 입원을 할 수 없다고 하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란께요. 마음 놓고 아플 수도 없는 나도 피자니 부디 재판사님께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0: 환자의 건강을 담보로 비급여 치료를 강요하고 과잉 처방을 하는 이런 비정상 가짜 진료가 웬 말이

0: 기록으로 만나다.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곡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 제자입니다. 제가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술 선생이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회 현장 박정경입니다. 다가오는 6월 25일을 부르는 명칭은 한국전쟁 기념일입니다. 예전에는 6.25 사변이라는 말도 썼고 주로 6.25 전쟁이라고도 했는데요. 지금은 한국전쟁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영어 Korean War를 그대로 번역한 말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수립 이후 본토에서 치른 유일한 전쟁이라는 점, 표면적으로 두 코리아 간의 전쟁이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서 한국전쟁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마지막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는 6.25 한국전쟁과 그에 얽힌 음악 이야기를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태평소 대취타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태평소에는 최경만, 장구에는 장덕화였습니다. 연구회 현장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국악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연구를 찾아서 라디오를 통해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매주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새로운 이야기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연구회 현장은 국악방송 누리집과 덩덕궁 플레이어를 통해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연구회 현장 오늘 주제는 정훈 음악입니다. 정훈 음악이 무슨 뜻인지 고개를 갸웃하실 분들도 계시고 연세 좀 드신 분들 중에는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25 한국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한국전쟁기에 성행했던 정훈 음악과 군악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훈 음악의 내용과 잡지

0: 정우는 장병들에게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립시키고 군인 정신을 고취시키고 또 군의 사기와 단결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홍보활동 그리고 문화예술활동을 말합니다.
1: 네네.
0: 즉 군의 어떤 업무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이 오늘날에는 정신전력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1: 네.
0: 그런데 정운 활동은 각 시대마다 의미와 방식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식민지 시대에는 임시정부 광복군이 있었는데요. 이 광복군의 정운 활동은 광복군 대원을 모집하는 초모 활동이나 교포사회의 독립정신을 고양하는 활동이랑 관계가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해방기가 되면 한반도가 이데올로기의 전장이다라고 불릴 만큼 좌우 이념 대립이 굉장히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과 이념을 확립하는 일이 정운활동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1: 네.
0: 정운활동이 제일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는 말씀하셨듯이 한국전쟁기였습니다.
1: 네네.
0: 한국전쟁은 무력전이었지만 냉전에 생소하게 들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익숙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1: 네.
0: 쉽게 설명드리면 정운은 장병들에게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립시키고 군인 정신을 고취시키고 또 군의 사기와 단결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홍보활동 벌어졌던 사상전이나 또 심리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장병과 국민의 마음을 결집시키고 또 전쟁 수행 의지를 강화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때 정운활동은 전쟁의 간접 전략이다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1: 네.
0: 전후 시기에도 정운활동은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의 방식으로 중단됐습니다.

0: 직접적으로 가닿는 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 네.
0: 다르게 표현하면 명령이나 구호를 우리가 내리면 머리로 이게 전달이 되는데
1: 네.
0: 음악이나 또 예술은 몸과 감정에 직접적으로 침투해서 스며드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1: 네.
0: 특히나 전쟁과 같은 그런 시기에는 굉장히 극한 상황이잖아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공포심, 불안감, 분노, 슬픔, 희망 같은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뒤섞이게 됩니다. 음악이 바로 그런 복잡한 감정의 층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군가를 다 함께 부르거나 군악대 연주를 들으면서 의례에 참여하거나 또는 전쟁 중인데도 교향곡이 연주되는 음악회에 참여하는 일은 단순한 오락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애국심과 결속감을 강화시키고 공동체의 감정을 조직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음악이 무력의 작전보다 더 큰 전과를 거두는 군수품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음악은 군수품이다 이런 말을 들으니 약간 좀 씁쓸하기도 한데 어찌 보면 음악이나 예술이 가진 그런 영향력, 힘, 역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연스럽게 지금 군가, 군악대 이런 말씀을 주셔서 바로 이제 군악대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군악대라면 뭐 언제부터 있었다? 요거를 추정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군악대의 간략한 뭐 역사, 연원 이런 것 좀 궁금해요.
0: 네, 맞습니다. 정훈음악을 이해하시려면 군악대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사실 군대에서 음악이 처음 쓰인 것은 어떤 신호를 보내거나 행진을 이끌 때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군대의 질서나 또는 의례를 담당하는 기능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군대 내에서도 널리 사용이 되고 또 왕실이나 국가의 의례에도 음악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군악대는 전장의 신호나 행진, 의례에서 출발해서 나중에는 장교단의 사교 문화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차 더 많은 군대 내부로 군악대가 설치되게 되는데 실제로 서양에서도 18세기 이후쯤 되어서

0: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1: 네.
0: 전쟁기의 음악은 선무 공작이나 위무 활동에 활용되고 또 결전 의식과 진취적인 기상을 북돋고
1: 본격적으로 한국 전쟁 시기로 좀 가볼게요. 전쟁 시기의 뭐 음악 상황 제 생각에는 어쨌든 좋은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은
0: 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 전쟁기의 정훈 음악은 싸우는 음악이었다.
1: 아이고,
0: 이렇게
1: 네.
0: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0: 그렇지만 그 정훈 음악을 그렇게만 단순하게 정의하기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1: 네.
0: 사실 근대 계몽기에 서양 음악이 한국 사회에 유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서양 음악은 문명 또는 근대성의 표상으로 여겨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전쟁 중에도 음악을 연주하고 특히 교향곡을 연주한다는 사실은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미적인 감정이나 교양, 인간다운 정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종합적으로 음악은 문명 또는 근대성의 표상으로 여겨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전쟁 중에도 음악을 연주하고 특히 교향곡을 연주한다는 사실은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미적인 감정이나 교양, 인간다운 정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훈 음악은 물론 근본적으로 장병이나 국민을 전쟁 수행의 주체로 동원하는 음악이었지만 동시에 전쟁으로 피폐해진 감정을 순화

네, 싸우는 음악이자 위로하는 음악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전쟁의 상황을 아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한번 들어보고 돌아왔습니다. 안숙선회 여러분의

0: 주체는 군 교향악단인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군악대는 이제 관악기 그리고 타악기가 조금 부가되는 그런 쪽 만들어지는데요. 대구에서는 한국교향악단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교향악단은 육군 수도경비사령부 군악대를 전신으로 한 단체였습니다. 이 단체는 굉장히 규모가 커서 100명이 넘는 음악대와 합창단으로 구성된 단체였고요. 특히 군가의 제작이나 군가의 보급으로 대구에서는 한국교향악단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교향악단은 육군 수도경비사령부 군악대를 전신으로 한 단체였습니다. 이 단체는 굉장히 규모가 커서 100명이 넘는 음악대와 합창단으로 구성된 단체였고요. 특히 군가의 제작이나 군가의 보급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네.
0: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6개월 정도 활동한 다음에는 해산되었는데 그 원인이 재정난이었다고 합니다.
1: 아이고. 아니, 저 지금 듣다 보니까 교향악단이나 뭐 군악대 말씀을 해주셔서 저 좀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0: 네,
1: 뭐 105명, 100명이 넘는 음악대. 이게 그냥 전시에 만들어진 어떤 좀 조심스럽지만 임시적인 그런 악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너무 규모가 크고 또 전문적인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0: 지금은 뭐 교향악단이랑 또 합창단이 거의 전문단체들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1: 예.
0: 이때는 결합을 하는 구도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악만 연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아까 그리고, 군악대의 활동이 아주 다양했는데
0: 네.
1: 이 군 교향악단의 경우는 또
0: 네.
1: 어떤 활동을 주로 했을까요?
0: 네, 네. 그 한 단체를 좀

0: 탄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라는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음악 교육의 명맥이 군악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네. 정훈음악을 담당했던 주체, 군악대, 군교향악단, 그리고 군악학교 이렇게 꼽아주셨어요.

0: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전쟁이 이제 사상전으로 자꾸 이제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것들을 자꾸 증명해야 되는 네.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을 보장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그것이 굉장히 큰 어떤 아젠다였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군대에 소속되었다라는 것이 신분을 보장했고 그리고 적지만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전쟁 중에는 민간의 음악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지만 그 군 소속 음악 단체를 통해서 음악인들이 신분 보장을 받고 음악 활동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었다는 측면이고 이와 연동해서 보면 큰 맥락에서 본다면 서양 음악 활동이 그 명맥을 유지하는 기반이 바로 정은 음악 활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교향악단 활동이든 관악 밴드 활동이든 합창단 활동이든 이런 것들이 전쟁 중에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정은 음악이 가지는 의미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 시절 문화예술계를 지탱해 주었던 어떤 그런 기반이 되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음악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정은 음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음악 한 곡 더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방부 군악대의 연주로 미량아리랑 행진곡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죠.

0: 음악으로 바꾼 것은 음악 전문 잡지를 지향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처음에는 해군 정훈음악대 기관지의 성격이 강했지만 나중에는 좀 그 대중적인 음악 매체 성격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정훈음악이라는 잡지가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의 또 핵심 주제인데 나중에는 교향악이라는 잡지가 되었군요. 정훈이라는 그 이제 그런 성격을 좀 걷어내고 네네. 음악 잡지로 거듭나게 됐다.
0: 네.
1: 여기서 지금 조금은 낯선 이름 하나가 지금 나왔어요. 네. 바로 해군 정훈 음악 대장이었다고 소개하신 김생려라는 분이에요.
0: 네.
1: 이분 아무래도 좀 중요한 분일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인물이신가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김생려는 서양음악, 그러니까 한국의 서양음악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분이고요.
1: 아, 네.
0: 특히나 교향악 운동, 교향악단의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1: 네.

0: 라는 인물은 한국의 교향악단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자 한국의 음악 잡지 발간에서도 선구자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네요. 사실 저는 좀 생소한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 근현대의 특히나 서양 음악을 중심으로 본다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었고 다만 이제 이 현대사의 어떤 그런 굴곡 속에서 살짝 좀 잊혀져 버린 네. 그런 분이 아닌가 싶네요. 좀

0: 그걸 통해서 이 정훈 음악대에 얼마나 우수한 연주자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네. 예,
0: 그리고 또 해군 정훈 음악대 회원 모집이라든지 편지 부기, 광고 이런 것들도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잡지입니다.
1: 네네. 처음에 20쪽 안팎이었고

0: 정리해 주신다면 정훈 음악의 가치 또 이후에 어떤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그 정훈 음악의 가치 역시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0: 네.
1: 먼저 해군 정훈 음악대의 기관지로서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각 아까 소개 드렸던 부산에서 13회까지 정기 연주회를 했다고 했는데 음악 전문 매체의 지향을 동시에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처음에 정훈 음악 월보에서 출발해서 정훈 음악으로 제호를 바꾸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교향악으로 제호를 바꾼 것이 이제 단순한 제목의 변경이 아니라 음악을 정훈 음악의 논리에서 점차 전문화된 영역으로 이동시켜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네. 아까 정훈 음악에 대한 의미도 그렇고 이 잡지 정훈 음악이 가지는 의미나 이후의 파급 효과도 정말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 우리 남영희 선생님을 모시고 군악대 정훈 음악 또 잡지 정훈 음악까지 쭉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분야를 정말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로서 이 정훈 음악을 연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0: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1: 네네.
0: 또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국가 재건이나 또 부국 강병의 꿈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서양의 클래식 음악이 마치 고귀한 어떤 순수 예술 그리고 국가의 문화적 수준을 드러내는 그런 척도로 인식되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1: 네.
0: 이것이 한국의 음악 문화 발전을 이루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는 했지만 이와 동시에 또 서구 중심주의를 내면화하게 되는 본다면 지금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시대의 음악을 과연 오늘날에 우리 잣대로만 그렇게 쉽게 재단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일상이 무너지는 그런 극한 상황입니다.
1: 네.
0: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음악이 선전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생존의 감정적인 장치였고 또 무너진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문화적인 실천이 아니었을까요? 정훈 음악을 우리가 오늘 다시 살펴보는 일은 단순히 전쟁의 음악, 전쟁기 때 어떤 음악을 했지 그런 것들을 되짚어보거나 복원시키는 그런 작업이 아니고
1: 네.
0: 앞으로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 또 개인의 감정 사이에서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훈 음악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제일 큰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선생님이 그동안 정훈 음악을 통해서 고민해온 많은 그런 이제 고뇌들을 좀 들을 수 있었고 또 선생님이 연구를 하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다 한 번쯤은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음악은 자체가

단계는 분석력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천하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우리가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마음과 실천하기 위한 지식,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덴마크의 언론인이자 작가인 마르쿠스 베르센의 책 삶을 위한 수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는 데는 무엇보다 실천하는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말인데요. 근데 앞에 두 가지가 더 있었죠. 지식과 분석력. 이것들이 바탕이 될 때 실천하는 힘도 더 커질 수 있을 겁니다. 아는 것, 따져보는 것, 그리고 움직이는 것. 이 조화가 잘 지켜질 때 더 나은 세상으로 다가가는 건가 봐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될 수 있다는 마음과 실천하기 위한 지식,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덴마크의 언론인이자 작가인 마르쿠스 베르센의 책 삶을 위한 수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는 데는 무엇보다 실천하는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말인데요. 근데 앞에 두 가지가 더 있었죠. 지식과 분석력. 이것들이 바탕이 될 때 실천

이어서요. 우리 사회와 함께 걷는 사단법인 코피온의 정대훈 사무국장님 얘기 듣고 문자 주셨네요. 어느 경제학자가 주장하기를 성조 부럽습니다. 또사님, 6월 7일 일요일에 지구촌의 기회 불평등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활동하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는 사단법인 코피온의 정대훈 사무국장님 얘기 듣고 문자 주셨네요. 어느 경제학자가 주장하기를 성취나 성과의 90%는 노력이 아닌 운의 결과다라고 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부터가 불평등과 운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하셨어요. 태어난 곳이 곧 기회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을 만났던 방송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방송 들으시면서 함께하고 있다는 티 내주세요. 문자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못 들으셨다 하면 다시 듣기로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오시면 다시 듣기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이희문의 흥타령 듣겠습니다.

0: 함께 걷는 사람들.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 문제 해결을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서고 어떤 방향으로 자신의 일을 확장해 왔을까요?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사회 문제 해결의 현장을 누비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이노소셜랩의 고대권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고대권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이노소셜랩에 벌써부터 혁신의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이름이 살짝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뭘 연구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어떤 곳인지 좀 알려주세요.
1: 네, 이노베이션의 이노.
0: 네.
1: 소셜의 소셜.
0: 네.
1: 실험실 랩. 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만들었고요.
0: 네.
1: 그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도 다양하고요. 저희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컨설팅,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0: 네.
1: 2019년에 창업을 했으니까요. 이제 7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0: 네. 우리 대표님 근황은 어떤가요? 뭐 많은 실험을 계속하고 계신가요?
1: 요즘 저의 주력 캐릭터는 네. 이제 학부모.
0: 아.
1: 11살 아이를 키우고 있고
0: 네.
1: 이제 부캐로 이 회사에서 대표를 겸하면서 다양한 잡다구리한 일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그 주 캐릭터 이거 되게 힘든 일인데 지금 11살이면 총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저희 프로그램 그 일요일 코너인 함께 걷는 사람들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나오시거든요.

0: 뭐랄까요? 이제 그 당시에는 비영리, 뭐 사회적 기업, ESG 이런 얘기들을 다루는 전문적인 미디어가 아예 없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구나, 또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해서 또 젊은 나이였고, 그래서 아무런 부담 없이 시작했습니다.
1: 네. 공익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때 뭐 기억에 남는 기사들 몇개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0: 이제 공익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크게
1: 네.
0: 보자면은 이 공익 현장에 대한 취재가 있고,
1: 네.
0: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취재가 있었는데,
1: 네.
0: 좀 주로 기억에 남는 거는 현장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동학대 현장, 그런 가정을 방문해서 취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동학대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 방임 유형이에요.
1: 네.
0: 실제 방임이 되어 있는 집에 가서 그 방임이라고 하는 상황에 놓이는 아이들도 만나고, 그 어떤 무기력에 빠진 부모도 만나고요. 그러면서 고립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누구나 고립감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가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어떤 무기력감에 빠질 수가 있고,
1: 네.
0: 그러면서 뭐 내가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뭐 아이들의 밥을 준비하고 숙제를 봐주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힘겨울 수 있다.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생각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열심히 잘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 했던 것 같고요. 또 기억나는 거는 이제 중증 장애 아동 물리치료를 받는 현장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기억에 12살이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계속 몸에 경직이 와요. 그러니까 계속 몸이 굳고, 사실 경직이라고 하지만 어떤 몸이 수축되는

0: 보면 그래도 절반 정도는 성공한 거 아닐까?
1: 아우, 절반인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글만 창조적으로 쓰시는 게, 글 쓰는 것도 굉장히 창의적인 직업인데 아예 인생 자체, 인생 도화지를 창의적으로 쓰시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모님 입장에서는 그거 되게 반대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응원하셨을까요?
0: 약간 저희 와이프도 유사한 사람이라서 밤마다 누워서 우리가 어디로 놀러 가야 되는데, 여행 가야 되는데 못 가는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1: 네. 근데 이제 기자로 일하시면서 현장에서 뛰시던 경험이 지금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네. 사회혁 시즌이라고 하는 게 뭐 기업이나 정부나 현장이 서로 간에

0: 같이 활동하기도 하고 더 많은 전문가, 연구자들이 들어와서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아 이제 사회혁신이 작긴 하지만 하나의 산업이 되고 네. 있구나 네네.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다 보면서 이제 현장에 있는 조직들이 더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조직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1: 네.
0: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중간 지원 조직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1: 네. 이렇게 하나의 산업처럼 굴러가면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게 저는 좋게 들리는데
0: 네네.
1: 꼭 좋은 것만은 아닌가요? 꼭 단점도 있나요?
0: 모든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고 현장 조직과 중간 지원 조직들이 어떤 층들을 이루면 활동들이 더 풍부해지게 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여전히 그 안에서도 어떤 쏠림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0: 그러니까 다양함과 풍부함이 장점이 되려면 특정 영역이라든가 특정한 기관

0: 네.
1: 그러니까 보통 문제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인데
0: 네.
1: 전통적으로 행정에서도 사회 문제, 문제 정의 점점 더 사회 문제들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지거든요.
0: 네.
1: 그러면 기존에 그 일을 하던 조직들, 홈들도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0: 네.
1: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혁신을 하는 사람들, 사회혁신을 오래 한 사람들을 다 만나서 물어봤어요. 뭐 문제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쭉 물어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여기저기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문제정의라고 하는 것에 존재하는 다양한 키워드들을 모았어요.
0: 네.
1: 이것들을 모아서 종합해서 하나의 완결된 연구 결과물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저희 큰 기업에서 이렇게 후원해서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
0: 네.
1: 지금 그 결과물 그게 만들어진 게 2022년 이 정도인데 네. 지금도 뭐 많은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에서도 이거 잘 봤다,
0: 네.
1: 뭐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0: 네.
1: 상당히 유니크한 연구였고 사실은 좀 시도하기 어려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추상적인 연구였는데 그래도 용기 있게 해봤던 것 같아요. 결과도 좋았고.
0: 지금 유니크하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말이 약간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유니크했던 연구였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도 있으셨지만 그래서 어렵잖아요.
1: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0: 네.
1: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혁신을 하는 사람들, 사회혁신을 오래 한 사람들을 다 만나서 물어봤어요. 뭐 문제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쭉 물어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여기저기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문제정의라고 하는 것에 존재하는 다양한 키워드들을 모았어요.
0: 네.
1: 이것들을 모아서 종합해서 하나의 완결된 연구 결과물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저희 큰 기업에서 후원해서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
0: 네.
1: 지금 그 결과물 그게 만들어진 게 2022년 이 정도인데 네. 지금도 뭐 많은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에서도 이거 잘 봤다,
0: 네.
1: 뭐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0: 네.
1: 상당히 유니크한 연구였고 사실은 좀 시도하기 어려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추상적인 연구였는데 다른 문이 닫히고 또 열리고 닫히고의 반복인 것 같다.
0: 네.
1: 그리고 이것들을 하면서 그냥 좀 지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 일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나타나고
0: 네.
1: 그 사람들이 맞아 정말 이 문제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대개의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문제를 예컨대 주거 문제, 아파트 문제를 해결했어요.
0: 네.
1: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주거의 모델이라든가 새로운 주거에 대한 철학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어떤 변방과 경계에 있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조명씩 조명을 받으면서
0: 네.
1: 커가면서 서로 연결되면서 점점 더 어떤 주류적인 관점으로 이동해 가는 거 그렇게 힘을 받을 수 있게 뭐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는 거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의 어떤 다양성이 기여한다라고 보고 그래서 문제가 영구히 존재하지 않는 상태는 그건 인류 사회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럼 문제의 종식을 원했던 분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든 경우가 많았고 사실은 그냥 어떤 민주주의 같은 것에 대한 믿음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자기 손으로 해결하면서 자기 꿈을 키울 수 있다. 그런 사회가 가능하고 사회혁신은 그것을 지지해주고 그런 것이 억압되는 것들을 막고 거기에 새로운 재원과 방법론들과 동료들을 계속 보내주는 역할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게임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게임은 뭐 10개의 문제를 다 풀면 끝? 뭐 이런 거였다면 그게 아니라 약간 짝 맞추기처럼 내가 분명히 짝을 맞췄는데 또 뭐가 나타나 있고 또 뭐가 나타나 있는 거 마치 지금 말씀해 주시는 하나의 문을 열면 닫히고 다른 게 열리고 닫히고 다른 게 열리고 이렇게 끝이 없는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럴 때 그냥 우리가 음악을 한 곡 들어야 됩니다. 송소희의 지난 바다를 거슬러 듣겠습니다.

송소희의 목소리 진한 바다를 거슬러 들으셨습니다. 함께 걷는 길 일요일 코너 함께 걷는 사람들 오늘은 사회 문제 해결의 현장을 누비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이노소셜랩의 고대권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는 이제 그래도 뭐 사회적 경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애같하는 건 이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근데 뭐 경제적 보상으로나 아니면 뭐 마음의 보람으로나 뭐가 좀 많이 주어져야 이게 지속 가능하게 되는 게 아닐까. 사회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뭐 그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어때요? 개인 차원이나 또는 뭐 전체적인 상황이나 뭐 좀

0: 경제적 보상으로나 아니면 뭐 마음의 보람으로나 뭐가 좀 많이 주어져야 이게 지속 가능하게 되는 게 아닐까. 사회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뭐 그런 생각 들때 있거든요. 어때요? 개인 차원이나 또는 뭐 전체적인 상황이나 뭐뭘뭐좀
1: 기부자들이라든가 혹은 정책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런 사명감을 요구했죠.
0: 네.
1: 사회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심지어는 그 분야 안에서도 동료들도 우리는 사명감을 일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보람과 만족도, 매력도 상당히 중요해졌고 그래야지 내가 이 속에서 어떤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뭐 이렇게 당장 급여가 높아져야 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분야에 들어온 예컨대 젊은 친구들이 아, 내가 이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어라고 하는 성장의 경험. 그리고 내가 이 분야에서 내 커리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비영리 조직 같은 곳들에 들어와서 한 3년, 4년쯤 되면, 아, 내가 10년 후에 뭐가 됐을까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고민될 것 같아요. 뭐, 저같이 아예 창업을 한 사람들은, 뭐, 난 창업했으니까 한 회사의 대표로서 뭐,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보지만, 저희 회사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나도 10년 후에 저렇게 되겠구나. 되고 싶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뭐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선배나 저 같은 사람들 혹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거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0: 예전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이거는 나라 거니까 돈은 많이 못 줘. 근데 애국심으로 하는 거야. 종교 분야에서. 이거는 종교 거라서 돈은 많이 못 줘. 신앙심으로 하는 거야. 그럼 이 사회 혁신도 이거는 사명감으로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발전하려면 똑똑한 인재가 들어오려면 뭔가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또 잘못해서 돈만 많이 준다 그러면 똑같이 산업 구조로 흘러갈까 봐 조금 겁이 나기도 하고

0: 동네 빵집에 가서 저희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런 모임이 있는데 저희 청년들에게 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시면 어때요? 저 심지어 저희 돈으로 이렇게 출연료도 드리거든요.
1: 네.
0: 그런데 너무 부끄러워하세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시니까 아 내가 빵 만들다 가서 무슨 뭐,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절을 많이 당하고 있고 네. 그래도 뭐 계속 찾아서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

0: 음료에 풍류가 좋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그러니까 태양에서 얼마나 가까워지고 멀어지는가에 따라 계절이 달라지죠. 하지만 태양의 위치보다 계절은 항상 한 걸음씩 늦게 따라오는데요. 오늘이 태양이 우리 곁에 가장 오래 머문다는 하지지만 여름 더위는 하지가 지난 후부터 진짜 사랑해요 국악방송.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테니까요. 6월 21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미가 좋다 첫 곡은 전태영의 소리 경기민요 노랫가락 뱃노래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6월 21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전태영의 소리 경기민요 노랫가락 뱃노래로 출발합니다.

0: 여기는 풍류가 좋다.
1: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화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 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0: 같습니다. 보통 대풍류의 악기 편성은 피리 둘, 대금 하나, 해금 하나, 장구 하나, 북 하나로 사면육각의 기본 편성과 같고요. 간혹 아쟁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속춤 승무반주에 많이 쓰이는 음악이기도 하죠. 음악 하나 더 이어 듣고 노랫말 봄풀이로 이어갈게요. 조호완의 소리 여타령입니다. 여타령이란 엿장수가 골목을 누며 파는 엿을 알리는 타령이었죠. 전국적으로 불리우긴 했지만 진도군에서 특히 자료가 풍부하고 음악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아 전승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르시는 조완님 집안 대대로 전승되고 있고요. 진도 여타령 보존회가 있어서 전통 방식의 조청엿 제조, 판매, 그리고 공연과 여타령 전승까지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함께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 노랫말 봄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조오환 외소리 진도 여타령입니다.
1: 서울이 싸네, 부산이 싸네, 인천이 싸네, 싸네, 싸네 허여도 여 가까운 무한 목포 전차, 기차, 자동차, 발동기, 니아카, 구르마 태산같이 쌓인 엿이 진도 오한네 집이가 쓸게. 가져가라, 가져가거라. 싸구려 아해 꿀꿀 여기 해라 아영만 싸다

0: 어이쑤 이와이해 투겨 놀고
1: 어이쑤
0: 어동어 반비가 얼지 천춘과부가 혼자 누워 아.

0: 말 듣고서 이리 와. 둥실 둥실 감자여.
1: 둥실 둥실 감자여.
0: 울긋불긋 맹감여.
1: 울긋불긋 맹감여.
0: 가운데 짤쑥 잘 막여.
1: 가운데 짤쑥 잘 막여.
0: 펑 퍼졌다고 나팔려.
1: 펑 퍼졌다고 나팔려.
0: 말만 그렇지 찹쌀을 여시야 기름이야.

뭐 울하고 솔시모 정자라. 동편엔 연정이요 서편에 우물이라. 노방에 심의 고흑과요 문전에 학종선유. 긴 버들 휘늘어진 늙은 장성광풍에 흥을 겨워 우쭈루쭈루 활활 춤을 춘다. 살인문 안에 삽살이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꼬리치는 저 집이오니 황혼의 정령이 도라를 오소. 추장이가 이렇게 풍경을 쭉 묘사하며 가리킨 곳은 바로 자신의 집이었는데요. 이들웅에게 자기 집을 알려주며 해가 지면 찾아오라고 초청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춘향이의 말이었지만 그 다음 소절부터는

경기 작가 소춘향가의 사설을 노랫말 봄풀이에서 함께 풀어보고 강효주의 소리로 함께 감상했습니다. 경기 소리로 듣는 춘향이의 이야기. 판소리 춘향가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으셨나요? 음악 스타일이 달라지니 노랫말 속 주인공도 전라도 남원에 사는 춘향이가 아니라 수도권에 사는 춘향이로 새롭게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가사의 내용도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곽동윤 외 여러분의 소리 서도민요 남봉가 연곡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웠나요?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릴게요. 지난주 선물 받으실 분은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지난주 2부 촉곡 마치기 이벤트 때 보내주신 사연들 소개해드릴게요.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정답 밥 타령 정답 돈 타령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승순 장군님도 흥부가 무슨 대목인지 모르겠네요. 흥부가 중 돈타령일까요? 흥부가 밥타령 돈타령이군요. 딩동댕 맞았습니다. 우리 흥순 장군님. 자 그리고 해바라기님 정답 가수 박동진. 아이고 정답입니다. 창작까지 맞춰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5126님 처음 보내는

Yeah.

피드라도 전원 믿지 마오. 그때 커서 왕대 되고 왕대옥에 군세 피고 도둑에 아주 꽃피면 꽃한

0: 형아, 이 애비가 생각해 봤는데 말이다. 아, 너도 풍류방에 가서 시조를 배워보는 건 어떻겠냐?
1: 예, 아버지. 시조창을 배워보란 말씀이세요?
0: 그래, 듣기만 하는 것보다 직접 불러보면 더 좋지 않겠느냐?
1: 그럴까요? 하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음으로 시작하는 평시조를 부르면 마음도 그렇게 평

형시조와 같지만은요. 초장 첫머리만 높은 선율로 변조돼서 고성으로 지르는 창법으로 시작된다는 게 이 지름시조만의 차이점이었네요. 6월 21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검은고의 원강호, 정읍향재 줄풍류 중 중령산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계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 남도민요의 인기곡 중에 남원산성이 있습니다. 실제 이름은 남원산성이 아닌 교룡산성이죠. 남원산성 올라가 이화문전 바라보니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남원산성에 올라가서 백꽃 피어있는 풍경을 바라보고 수지니 날지니 같은 매들의 자유로운 몸짓도 바라봅니다. 농수버들 휘늘어지고 종달새 꾀꼬리 소리 들리는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산성이란 이름이 없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 거냐 하고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시기도 하는데요. 남원의 교룡산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노랫말에 이화문전, 이화문 앞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남원산성에 이화문이라는 것도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화문전의 이화는 백꽃이 피어있는 풍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남원산성의 노랫말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디에서 어떤 맥락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수 없어서 이렇게 그 장소나 내용은 이처럼 여러 토론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곡이 남도민요이고 남원에 산성이 없는 것도 아니니 이 남원산성은

남원산성의 노랫말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디에서 어떤 맥락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어서 이렇게 그 장소나 내용은 이처럼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3주에 걸쳐서 흥보가를 듣는 순서 마련했는데 전임삼 흥보가 음원을 통해서 흥보가 전곡 감상 순서 오늘 그 마지막 세 번째 순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로도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 전인삼 흥보가 한바탕 2주 전부터 감상을 시작해서 오늘 그 세 번째 마지막 감상 순서가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2009년에 발매한 음반 전인삼 흥보가에 담겨있는 흥보가 한바탕 듣고 있는데요. 전체 석장의 CD 중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음반 들어보려고 합니다. 부자가 된 흥보 집칠회부터 놀보 마누라 탄식 및 장군이 나와서 놀보를 개과천선시키는 대목, 이 흥보가 마지막 부분까지 오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전인삼의 흥보가에 대해서 지난 두 주 동안 계속 소개해드린 내용이죠. 이 전인삼의 흥보가는 동편제 남원소리이고 송흥록을 비조로 해서 송우룡, 송만갑, 김정근, 강도근을 통해 전인삼으로 이어져 내려온 소리라는 점 오늘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분이 동편제 본고장인 남원 출신으로서 강도근에게 판소리 다섯 바탕을 모두 전수받아서 우린 전인삼을 통해 동편소리의 견고하고 꿋꿋한 위상을 느껴볼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 기억나시겠죠? 흥보가 제비다리를 고쳐주어서 강남에 제비가 들어갔고요. 또 박씨를 물고 흥보내로 다시 찾아와서 박씨를 심고 박 세 통을 따는데 지난주에 세 번째 박 탔습니다. 흥보집을 지으려고 온갖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온 그 내용까지 지난주에 들으셨는데요. 이제 오늘 들으실 내용은 흥보집을 지으려고 나온 대목들이 흥보집을 제대로 지어놓은 그런 풍경부터 시작됩니다. 고루 거각이

0: 이 놀보가 제대로 벌을 받는 내용 오늘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들으실 대목들 정리해 볼게요. 부자 된 흥보 집칠해, 흥보 마누라 놀보 술상 차림, 놀보가 화초장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제비 후리러 나가는데, 놀보 제비 강남 들어가는데, 놀보 제비 노정기, 놀보 첫째 박을 타서 상전이 나오는데, 놀보가 상전에게 비는데, 놀보 둘째 박을 타서 상여 나오는데, 놀보 셋째 박을 타서 사당패 각설이 등이 나오는데, 놀보 마누라 탄식 및 장군이 나와서 놀보를 개과 천선시키는 부분, 바로 이 대목까지입니다. 특히 놀보 박타는 내용 자주 듣기 어려우니까요. 오늘 그 내용 들을 수 있는 동편소리 흥보가, 전인삼의 흥보가 듣겠습니다. 전인삼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고요. 전체 연주 시간 1시간 4분 6초입니다.
1: 박세제동이 쫙 벌어지니 박통 속에서 왠가 대목들이 나와서 집을 짓느라고 우당탕퉁탕 야단이 났지. 이때 응보는 어찌 놀래놨던지 자석들은 다 내쏴두고 그래도 내외관이 제일로 좋던가 둘이 손을 꽉 잡고 한쪽에 콕 찡겨서 정신없이 있을 적은 가만히 들어보니 조용하지. 흥보가 눈을 들어 사면을 둘러보니 전과 있던 음막은 간 곳이 없고

등보가 한참 재미나게 놀 적이 이때 흥보 측의성 놀보가 흥보 부자 되었단 말을 듣고 에이 아 이놈이 부자가 되었어. 아 요것이 어떻게 가고 부자가 되었어. 알아. 내가 한번 건너가 봐야지. 내가 건너가서 요놈이 참말로 부자가 되었으면 그냥 싹 쳐서 불 거야. 이놈이 몽둥이를 눌러매고 흥보집을 건너가. 아 이놈이 부자가 되었어. 아 요것이 어떻게 가고 부자가 되었어. 알아. 내가 한번 건너가 봐야지. 내가 건너가서 요놈이 참말로 부자가 되었으면 그냥 싹 쳐서 불 거야. 이놈이 몽둥이를 눌러매고 흥보집을 건너가 보니 전과 있던 음악은 간 곳이 없고 고루거각으로 그저 흥보집을 들비하게 여하느니 놀보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놈이 부자가 됐더라도 이렇게 될 비는 마무언디. 그러지 지가 무슨 부자가 돼야 서울서 어떤 평판 대감님께서 낙창을 하셨지. 그러자나 내가 한번 눌러봐야지. 너희놈 흥보야 하고 불러놓으니 이때 흥보는 자기 형님 음성을 듣고 보선발로 우르르르르르 나와 저르르며 아이고 형님 그 놓으셨습니까. 제가 그러자

야 이놈아, 아이 며느리를 몰라면 어디서 좋게 이 빈것들을 데리고 오지? 아 저렇게 까지몽 대맹이로 톡톡 붉어져갖고 못생긴 것들 만들잖아. 갖다 내 쏴라. 내 조카들 내가 세장가 보내줄 텐데 내 쏴. 이때 응보 마누리 들은 적도 아니오고 안으로 들어가 놀보 술상을 재리는디 또 이렇게 재리거든. 음식을 재리는디 음식을 재린다. 안성주기동양 재반.

0: 왔어.
1: 여보시오. 시송님. 천국 자세를 그만하시오. 나는 죽어.

0: 날개 공부 힘을 쓰다 한 놈은 뚝 떨어져 죽어버리고 다른 한 놈은 다리가 찰칵 부러졌죠. 아이 저서가 떨어지면 뒤지든지 부러지든지 할 것 아니여. 그래서 그래 제가 하도 불쌍해서 명태급 줄 없고 당사실을 얻어서 그 부러진 다리를 장장 동염해서 제 집에 올려주었더니 그 집이가 죽지 않고 그 이듬해 나오면서 박실 하나 물고 왔습니다.
1: 얼씨오.
0: 왜? 박실은? 그래서 아 그래 그걸 심었더니 그대는 박이 세 덩거리가 열렸죠. 아이 녀석아 아 신구만 열리는 건 당연지사 아니여. 그래서 아 그래 추석은 돌아오고 끓여 먹을 것은 없고 팥속이라도 끓여 먹을 양으로 박 한 통을 툭 탔더니 웬 괴 두 짝이 불거져. 뭐야? 괴가 불거져? 그래서 그래 한 개짜리 실금은 열고 본 게 돈이 하나 가득 오고
1: 있어.
0: 뭐? 돈이 가득이야? 아, 또 한 개짜리 실금은 열고 본 게 쌀이 하나 가득 오고. 뭐? 뭐? 쌀이 가득이야? 그래서 탁 떨어붙고 돌아서다 돌아본 게 돈 하나 가득 오고
1: 있어.
0: 탁 가득 오고
1: 있어.
0: 뭐? 돈이 가득이야? 아, 또 한 개짜리 실금은 열고 본 게 쌀이 하나 가득 오고. 뭐? 쌀이 가득이야? 그래요. 탁 떨어붙고 돌아서다 돌아본 게 도로 하나 그뜨고 보여. 탁 떨어붙고 돌아서다 돌아본 게 도로 하나 그뜨고 보여. 떨궈붙고 돌아서다 돌아보니 도로 하나 그뜨고 보고 떨궈붙고 돌아서다 돌아보니 도로 하나 그뜨고 보고 떨궈붙고 돌아서다 돌아보니 도로 하나 아 어째께 퍼부서져께나 던지 돈과 쌀이 저 큰 남산 덩어리 많이 나오고 돈은 그저 이 집태 덩어리보다도 그저 큽니다. 참 그 기가 막힐 노릇이로구나. 그래서 또 두째 통을 촥 탔더니 거기서는 왠가 비단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옷도 좋게 입고 셋째 통을 툭 탔더니 왠가 대목들이 나와서 제 집을 이렇게 좋게 지어줘서 제가 부자가 돼야지. 아이고 형님 무슨 도적질할 리가 있습니까? 야 흥보야 아가 네 말 들어본 게 부자 되기 천하 싶구나. 아가 너는 말이야

이놈아, 참말 말고 밀빵이여, 이놈아! 이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건너가 보는디, 이 짐이 흔한 놈이라. 한번 외고 건너가 보던 것이었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얼씨구.

아니다. 장자를 모두 다 들먹거리다. 함양, 양양, 무둘장, 고초장, 된장, 송장, 배짱, 도장, 대장.

전 소리가 남보아 조제비가 의심하고 전일은 왕양 외꼬리만 보아 조제비가 의심하고 남비오자고 깐치만 보아도 제비가 의심하고

길이. 소사라운 예비 한 쌍이 놀부 집을 들어오니 놀부가 보고 좋아하고 얼씨구나 대제비 왔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저 제비가 먹기가 있는 제비로구만. 좋은 집 다 버리고 내 집에 와서 성주를 하는 것이 참 고맙다. 어서 어서 새끼 많이 까거라. 저 집이 거동을 모아라. 흙지양지 허더니만은 알을 낳기 시작하는 뒤 놀보란 놈 제비 집 밑에다 초성노를 딱 달아놓고 피빔시로 어디 시조란지 미국 장단에다가 청국 시조를 썩 내가지고 그째로

못하니 봉사령 나라 하르니 전하 제비가 다 모아 박국으로 어떤 그릴자 사업나무 보고는 제비 포기 포기 되는 제아사로 진정하냐 간다 금년 9월 보름 날 이곳에 와서 상봉 하지 않

심박씨를 물고 왔구나, 이거. 여보, 마누라! 아야, 재미가 박씨를 물어 왔네, 야. 이때야 놀보 마누라는 놀보보다 그저 조금 유식하던가 보더라. 박씨를 떼자고 보더니, 여보, 영감. 박씨는 틀림없는 박씨오만, 박씨가 웬 글씨가 씌었소? 원수 숫자, 바람 풍자? 괴연계 심지 말고 내버립시다. 놀보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자네가 속을 모르는 말이여. 강남의 문장들이 그를 뒤집어 놓으니, 비단 숫자 썼다는 것이 붓대가 잘못 돌아가서 원수 숫자 되고, 풍년풍자 쓴다는 것이 잘못되어 바람풍자 되었으니 걱정 말고 신세이사 동편 점화 담장 밑에다가 바꾸더니를 크게 박고

0: 이월댁에 네 예비는 막 벌어져놓으니 박통속에서 웬 노인 한 분이 나오는
1: 시와
0: 두루마기 바박 송구도 주걱상투빈대고 동무중물 팔팔삼에 부린 내가 긴동한다 대인놈 올무놈아 미아래비는 정월세 미알리는 2월댁이 네 예비는 마당세 내 예미는 3월댁이 대대로 각댁 종이 일러니 경자녀의 속망은 부지것 저 몰라더니 강남서들은 저 여기 와서 산다기로 드러물.

아이고 이 주머니야 사람 막간 이상하게 생겼어. 아니야? 그 주머니가 잘된 사람은 더 잘되게 맹글고 그저 못된 놈만 꼭꼭 골라서 상하게 하는 주머니지라. 어라, 하도 뭐 많이 가져왔는가 보다. 또올 것인디 뭐. 아이고 세님, 언제 또 오실라요? 나 갔다가 심심하면 이렇게 여보소 여꾼 내 돌레 말어 그러네.

웃어. 여봐라, 청보야. 어서 힘을 써서 톱소리 말려라. 헛질이야. 헛다 이놈아, 니가 헛질이라.

밥통 속에서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놀보가 가만히 듣더니 옳다. 아 인자 금반상기 금반상기 박나다라라고 박이 쫙 벌어져 오니 밥통 속에서

0: 오, 네가 놀보냐? 먼저 박통속에서 나오셨던 세원님이 돌아가셔서
1: 시와
0: 이 박통으로 이 땡그랑 땡그랑
1: 제
0: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1: 제자
0: 놀보가 가만히 듣더니 옳다!
1: 얼쇠
0: 아 인자 금반상기 은반상기 막 나달아라 박이쪽! 벌어져오니 박통속에서 물었는데 네 집터가 명당이라고 거기다 묘를 써라 하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으니 얼른 집 뜯어라. 놀보가 집터 명당이란 말을 듣더니 죽어도 집은 안 뜯기로 들고
1: 그래야지.
0: 아이고 여보시오
1: 쉬고.
0: 집은 내가 죽어도 못 뜯겠으니 대전으로 받아가시고 제발 이 상일랑은 다른 데로 온 상관없소서 내 이놈 그러면 얼마나 바칠래
1: 쉬고.
0: 한 500냥 드리죠
1: 쉬고.
0: 어라이로 500냥 가지고 네 집까지 이렇게 좋은 명당 사겠느냐 만냥만 드리라 아이고 그러면 천냥만 드리겠습니다요 그래요? 그래 보라라 그러면 돈 받아들더니 이놈을 불견 간 곳이 없지
1: 시바
0: 역군들이 모두 어이없어 박을 안 타고 싹 가기로더니 가만히 서이 사람들아 어? 여 둘째 통까지는 날 지기 떠보니라고 그런 것이고 셋째 통에는 틀림없이 응급 와들었으니 어서 가박 따오소 걱정 말고 따와 박을 또 닫아놓고 타는 시리렁 시리렁 톱질이야 여보소 역군 내덕 염려 말고 박을 타세

얼마나 바칠래? 한 500냥들이죠. 어라이로 500냥 가지고 네 집까지 이렇게 좋은 명당 사겠느냐? 만냥 만들이라. 새끼놈아. 아, 그 홉질이라 말고 톱질이라여. 박통 속에서 남사당 여사당 그사 각설이 쳐. 아, 그 홉질이라 말고 톱질이라여. 박통 속에서 남사당 여사당 그사 각설이 쳐라니. 이런 것들이 모두 나와서 놀부 바닥에 쭉 늘어서더니만 소인문 아니오 소인문 아니오 소인문 아니오 소인문 아니오 소인문 아니오 소인문 아니오 놀부가 찌마 보더니 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 대처 누가 보더리냐? 예, 저희는 강남서 놀보새님 박탄다는 소문을 듣고 위로하려고 남사당 여사당 그사 각설이 쳐라니. 아, 이런 것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야, 그중 나오던 중 그중 제일 낫다마는. 그래요? 그럼 어디 한번 놀아봐라. 안 되죠? 안 되다니. 우리가 여기서 한번 노는디 행아가 천냥이옵시다. 뭐셔? 천냥이요? 워따 이놈들아 너무 비싸다. 마당새 듣더니만은 아따 새님도 아 기왕 없어진 사님 천냥 못이 아까워서 그랬었어. 그냥 천냥 주고 재밌게 한번 놉시다. 그려? 그럼 어디 노는 규경이나 한번 해볼거나. 그려 어디 한번 놀아봐라. 예? 이놈들이 각기 줄을 고르는디 부르레둥땅 부르레둥땅 부르레둥땅 부르레둥땅 둥땅둥땅 부르레둥땅. 이럴 적어 이때 해적든 놈은 지가 지 멋에 반해가지고 예? 막 도셔대는디 가까가 뛰고 가 가까가 뛰고 가. 이제 남사당 배우고 여사당 배우고 짝을 줘가지고 노는디 여사당들이 앞에 곱게 구매가지고 나와서 예쁘게 한마디 먹이면 남사당들이 뒤에 섰다가 앞으로 우르르르르르 달라들면서 그저 왔다 갔다 뒷소리

땅 다령을 하느니 전라도 지름에 기든가 보다. 허전히구나 들어간다. 각서로 존주가 들어 네가 그리 말하라.

그리를 말어라. 사람의 관세에 네가 그리 말어라. 한참 이러고 나니 인자 각설이 배가 썩 나서더니만 장단 톡톡 마차런다. 한참 이러고 나니 인자는 초라니 배가 썩 나서더니만 깨골 깨골을 정해보라. 깨골의 그림을 자결하면 아랫도리를 딱 톡톡 마차런다. 한참 이러고 나니 인자는 초라니 배가 썩 나서더니만 깨골 깨골을 정해보라. 깨골의 그림을 자결하면

잠이로고 나니. 놀보 기가 막혀. 아이고 이놈들아 이제 귀찮으다. 그만하고 가거라. 귀찮으다 말이 웬 말이야. 그 작은 본을 들어 뭐 한 발 달린 돌 쪼고 두 발 달린 가마이 세 발 달린

0: 깨덜랑 깨가지고 얼른 해가지고 널 보기가 맥혀 마당새야 열을 해가지고 보니라 아이고 내가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다 돈 받아들더니 또 이놀 불견 가는 곳이 없지 널 보란도 무지 기가 맥혀 우두근히 보고 있을 적은 놀부 마누라 개가 맥혀 호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언니 타지 마오 타지 마로.
1: 시어버
0: 타지 마시오. 임금 보아가 나 원래라 그런 말에다 했던 염세가 다 망해가네.
1: 시어버
0: 가르기 막과 같이 탔으면 탔지 달려도 와와와는 못하리라. 타지 마시오. 놀보라는 거죠. 화가 삼매 가지 자체. 박통 하나를 딱 들어가지고는 이래 비라 무릎 박통 같으니라. 담 너머에다 훅 집어던져놓으니 박통 속에서 응급부하가 화 쏟아져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싹 다 주워가버리고 하나도 없지. 놀보라는 거죠. 들도 노토 못 얼지매. 마저 남은 박통 하나가 지 손수 뚜글 뚜글 뚜글 뚜글 뚜글 뚜글 뚜글 하다가 놀부 앞에 와서 쫙 벌어지더니 헌장수 나온다. 헌장수 나온다. 저 장수 그동 마라 먹장나 구린 눈이 밥박 수염을 거사고 흑정

0: 평생 좋냐 살아서 못하니까
1: 하시고
0: 우리 형님 살려주시오. 우리 형님 살려주시면 덥거나 양보는 은혜 혼유고야 돌아가서 만 새를 얻으리라. 장군이 감히 뭐여 내 놈 놀마야. 네 죄상을 생각하면 당장 너 죽이고 갈 일이로되 너 그 동생 어진 마음으로 보아 살려두고 가거니와 좌우에는 죄와 천선을 어려다 와 마다가 이러다니 이놈을 부르면 간 곳 없다. 흥보가 그제야 물을 떠다 저희 형님 전해드리고 사진을 주물러서 겨우 이르러 겨누니 놀보 겨우 정신이 돌아와서 아이고 동생 어. 형님 곤욕이 심하셨지요.
1: 네.
0: 아이고 동생 내가 전사했던 모든 잘못된 일을 동생 부디 용서하소.
1: 네.
0: 아이고 형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다 제가 부족하여 그리 된 일이지. 형님 제 살림이 만싸우니 서로 반분하여 한 집에서 구해오고 사시죠. 형님 그러지만은 동생 볼 면목도 없고 제수씨 볼 면목도 없네 그리.
1: 멀쉬워.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부자 된 흥보 집칠회부터 놀보 마누라 탄식 및 장군이 나와서 놀보를 개과 천선시키는데 끝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놀보가 하루아침에 개과 천선이 될까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흥보가에서 이처럼 온갖 벌을 받은 놀보 달라졌습니다. 흥보 덕에 용서를 받게 된 것이죠. 스승 강도근에게 전수받은 동편소리 흥보가의 꿋꿋한 성음을 오늘 느낄 수 있어 진양조부터 자진몰이 그리고 신쾌동류 검고산조의 휘몰이를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두 악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산조의 특별한 멋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이죠. 이 곡의 장단은 장구가 아닌 북이 맡아서 더욱 특별합니다. 박종선제 아쟁산조의 진양부터 자진몰이 그리고 신쾌동류 검고산조의 휘몰이를 김영길의 아쟁, 유미영의 검고, 윤호세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종선제 아쟁산조의 진양부터 자진몰이 그리고 신쾌동류 검고산조의 휘몰이를 김영길의 아쟁, 유미영의 검은고, 윤호세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두 악기가 함께 하기도 하고 각 악기의 독주도 하는 방식으로 연주했는데요. 신쾌동류 검고산조의 휘몰이는 검고로만 연주했고요. 이 마무리 가락을 다시 두 악기가 함께 하면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어서 국문디풀이 듣겠습니다. 한글 자모의 순서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사설로 엮어 나가는 음악이죠. 곽동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에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가난이야, 가난이야.

그 기왕 밥 속에서 나왔으니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끌러봅시다. 허허, 여자라는 것이 저렇게 남자보다 통이 크단 말이오. 이걸 끌러보아서 아 좋은 것이 들어있으면 모르되 벌이나 타복 들어있다가 벌들이 나와서 자식들 다 쏘아 죽이면 자네 어쩌려고 그러는가? 아이고 영감, 벌이 쏘아 죽으나 배가 고파 죽으나 죽기는 매 일반이니 한번 끌러봅시다. 그럼 우리 좋은 수가 있네. 자네는 자식들 데리고 저 밖에 서 있다가 내가 이것을 끌러보아서 좋은 것이 들어있으면 손을 안으로 막 들여칠 것이고 나쁜 것이 들어있으면 손을 밖으로 내칠 테니 자네는 자식들 데리고 내 째버려서 째버려. 흥보가 개 두 짝을 자세히 살펴보니 박은

뜯고 돌아섰다 돌아보니 도로 하나 그 뜯고 도로 붙고 돌아섰다 돌아보니 도로 하나 그 뜯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돌아섰다 돌아보니 쌀과 돈이 하나 그 부어누고 대안이고 대안이고 부어누고 부어누고 대안이고 대안이고 부어누고 대안이고 부어누고 대안이고 대이고 마누라가 밖에 나가서 제일 큰 가마솥을 빌려다가 쌀 11선 밥을 해서 자쳐놓은 것이 꼭 열마지기 걸음무대기만 허든 것이었다. 그때의 흥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자식들이 밥 먹다 채서 죽을까 싶어서 밤령을 내리는 뒤 내 이놈들 내 영전에 밥을 먹었다가는 밥으로 목을 비리라 해놓으니 이놈의 자식들이 그저 밥을 보고도 밥을 못 먹고 한쪽 구석지가 딱 쪼그르고 앉아서 저거 아버지 밤령 내리기만 기다리는디 너희 이놈들 물 마셔가면서 숨 쉬어가면서 밥들 먹어라 해놓으니 이놈의 자식들이 그냥 총알 들어듯이 우하니 들어와서 밥 속으로 폭폭 파고 들어가서 벌가지가 꼭 좀 먹듯이 먹던 것이었다. 흥보 있다 여보 마누라

요 전선이제 흥보가 어떻게 밥을 많이 먹어 놓았던지 배가 고고 오간꼭지가 되어갖고 손톱으로 탁 튕기면 땡그랑할 정도로 밥을 먹었는디 자식들이 땡그랑 소리에 반해갖고 자식들 숫자대로 제가 아버지 배를 튕겨보는디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이놈이 튕겨도 땡기랑 저놈이 튕겨도 땡기랑 땡기랑 땡기랑 땡기랑 땡기랑 땡기랑 땡기랑 땡기랑 땡기랑 하더니 흥보 둘째 놈이 제가 아버지 배를 이리 짜우 저리 짜우 하고 보더니 배가 하도 이상스럽게 생겼으니까 저거 아버지 배를 만져보려면 손으로 가만히 만지는 것이 아니라 발로 갖다 지그시 볼바노니 그때요 흥보가 어디서 살았는고 하니 저

실곤 시리렁 실곤 당거주소 이 막을 타거들랑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은금포하만 나오느라 은금포하 나오면은 우리 형님 저

실렁쓱싹 실렁쓱싹 실곤실곤 실렁쓱싹 실곤실곤 실곤쓱싹 실곤쓱싹 실렁실렁 실렁쓱싹 박이 쫙 벌어지니 라면은 말년무나 흥보마누라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보았지. 우리 비단 색깔이 무엇 무엇인지 한번 골라봅시다. 그럽시다 영감. 말하노리다. 아멘 그래야지.

상어 얻은 천도문 적설이 만고성은의 절개 있는 숭육단 등대산소 전하의 공부자의탱어 얻은 천도문 적설이 만고성은의 절개 있는 숭육단 등대산소 전하의 공부자의대단 남양초단 경주운대 망고제상의 아룡단 오랑캐를 내 몰았소 태평근곤 루대운단

이건 톱질이야. 당구여라. 스르렁 쓱싹 시르렁 쓱싹 실곤실곤 스르렁 쓱싹 박이 반반 벌어지니 박동 속에서 사람 소리가 두런두런 나더니 사람이 나오는데 대짜고 든놈 소짜고 든놈 태툽 든놈 소톱 든놈 끌들고 방맹들고 먹통 든놈

만석지기 논문서와 전석지기 판문서며 각가지 종무문서가 가득 탐복이 쌓여있고 사랑방을 나가보니 각장장판 소리반자 안자밀창의 하루 뭔가 대모 책상까지 놓여있고 시전서적으로 주역이며 202시 통사령이 좌우로 자르르르 퍼른하니 홍보가 보고 좋아라고 얼쓰구나 졸시구 와 찾아 아자 좀 더 좋네 박응부가 문장 글씨 흘릴 삼더니 오늘날은 부자가 될 줄을

체리난디 음식을 체리난디 음식을 체리난디 안성유기 통영칠판 천안수저 구리조 짐이설에 수버리듯 주르르 버려놓고 꼭 끓였다고 오죽판 대모양각 당하기를

깨끼의 연계찜 어전 육전 지지개며 술한탕 전무채 치자고추 생강마늘 문화전북 봉우름을 나는 듯이 지어놓고 산채고사리 수국미나리 똑두채 만난 장국 주루루 들어붙고 계란을 툭툭 깨어 우딱지 띠버리고 길게 늘이어라 손 뜨건데 세제 바리고 나무 제법을 들어라 고기 한 점 덮어기면 만난 기름에 간장 국에다 풍덩 들이쳐 덥석 피스 피스 피스 이렇게 체려 시숙 앞에 갖다 놓고 가하주 좋은 술을 하잔에 가득 부어 애써 스승님 약수 하나 술 한 잔 드시죠 그렇거든 선뜻 받아 먹었으면 아무 폐단이 없었을 텐데 발을 당실하고 개가 앉으며 야 이놈 흥부야 내가 수친 초상마당에 가서도 권조가 없이 술 안 먹는 줄 너는 형제가 아니라 내 속 잘 알지야 아이고 형님 누가 권조가를 한단 말이오 야 이 자식아 그건 네 계집 곱게 차려입은 채 건주가 한마디 허래요 그때 흥보 마누라는 제수다라 건주가 허라는 말을 듣더니 두 눈이

스푼님. 제수 따르러 군주가를 허란 법은 고금천지 어디서 보았소.

걸 고마워. 나도 인자 돈도 있고 쌀도 있어. 동지 섣

택겨. 몽둥이 모서 쫓겨온다 하더군. 이럴 나는 죽어도 문이 끝소.

아이 끝이야? 그 사람들 따지에 보내느라고 내돈 수백 냥 들었다. 그러니 네가 그 돈은 싹 갚아줘야 될 것이며, 그래서 그 박씨를 동편처마 단장 밑에 깊이 파고 심어놨더니 그 박이 죽지 않고 일취월장하여 이거 저 의주 두만강을 건너 중국 상해를 들어가 많이도 말고 딱 3년만 있다 나오너라. 그래서 그 박씨를 동편처마 단장 밑에 깊이 파고 심어놨더니 그 박이 죽지 않고 일취월장하여 박이 그단하게 새 덩어리가 열었죠. 8월 추석은 돌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고 해서 박이나 따다가 박소금 끓여 먹고 박아치는 부자 집에가 팔아다가 저 어린 자식들을 구원할까 하고 박을 따다가 탔더니 첫째 통해서 쌀과 돈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요. 둘째 통을 땄더니 왠가 비단이 다 나오고요. 셋째 통을 탔더니 그저 후당퉁탕 야단이 나서 어찌 놀랬든지 한쪽 구석지가 딱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조용한 기회를 타서 사면을 살펴보니 정가 있던 움막은 간 곳이 없고 고루 거각으로 늘비하게 집을 지어 놓아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지. 아, 무슨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원매, 그래서 네가 부자가 되었는데 이 천하의 모슬놈들은 네가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한단 말이오. 너는 그 제비다리 한나 분질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지. 나는 그 연하 말이 분질었으면 천하장자 되겠구나. 오라나 건너갈란다. 아이고 형님, 해가 이렇게 저물어진데 어떻게 가신단 말씀이오? 아이놈아, 나도 가서 제비다리 분질어야 될것 아니야. 형님, 내년 춘삼월에나 제비가 있지. 이 음동설안에 제비가 있겠습니까? 오참.

하초장 하초장 한부를 얻었네. 하초장 하초장 하초장 하초장 하초장 한부를 얻었어. 얻었네 얻었어. 하초장 한부를 얻었어. 어찌하니가 좋을 손가 또랑 하나

자,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를 갔다가 집안이라고 들어오면

그나에라 이 사람 못쓸 사람 돌봄 마누라 나온다. 돌봄 마누라가 나오면서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모신 줄 내 몰랐소. 내 잘못 대하수 이리 오시오 이리 오라가.

Thank you.

0: 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1: 음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능계타령, 자진 능계타령이었습니다. 현주의 최경만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은 6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앞서 그 농촌의 공동급식

여유가 번져나갔으면 합니다. 자, 월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소개해드립니다. 여유가 번져나갔으면 합니다. 자, 월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깊이 있는 해설과 감상으로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 도하기도 함께합니다. 2부로 넘어가면 바람 따라 전해지는 전국 방방곡곡의 문화 소식이죠. 풍경 소리 전해드립니다. 주민번호 1234에서는

을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모심기를 끝내고 열흘쯤 지나면 아직 여리고 연약한 모 사이사이로 잡풀들이 올라오는데요. 그때 농부들이 일일이 손으로 풀을 훑어 뽑으며 고된 노동의 시름을 달래기 위해 불렀던 생생한 삶의 노래입니다. 특히 오늘 들으실 이 도사리 소리는 한 사람이 먼저 앞소리를 매기면 여러 사람이 뒷소리를 받는 전형적인 선후창 형식을 띠고 있어서 농사일 속에서 빛나던 우리 선조들의 단단한 공동체 의식과 호흡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소리를 들려주실 주인공은 평생 충남 서산에 거주하며 시조와 민요를 지켜온 차태환 선생입니다.

0: 전 대자식 못 먹인들 잡아 그 애를 굶기리까시 봉사 좋아라 감사호
1: 헐 제

널 무남동료 너를 내보내요. 밥을 빌다 말이 될 말이냐. 오라 오라 오라. 그런 말 아예 말하라. 아버지 듣조시온 차로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에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좀 더 색다른 박물관 소식 전해드립니다. 혹시 국중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국중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 유물을 시민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해석해 분장과 퍼포먼스로 선보이는 행사인데요.

글서는 9월 19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진행됩니다. 박물관 유물을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읽고 몸짓과 의상, 표정으로 되살려보는 국중박 분장놀이.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들, 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우리 문화유산을 조금 다르게 만나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일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아이 고다의 아우클한 삼경이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급박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 군성이 오란 건을 초이 급히 장대산 톡톡 이름 깃발을 바라보니 정용두장량 이각이 백고 현무를 넣다야 난이 주유가 이 못냥 걸 못언기만은 한다니 그래 지난지라. 이 사람은 달두하는 귀신도 난척이라 반인물에 두어서는 통의 화근이니 주경 환음의 날이라. 선성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대 너희 수륙으로 나누어 남병산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놓지 말고 공명의 상도 잡고 드는 갈로 보거를는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체준 안녕 옹이오 사방을

전복이 없어 간장수 전기 동내려 밤에 들 하더니 우리 그를 내.

고준석의 소리로 들으신 적벽가중 자룡 활쏘는 대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낙양의 봄 들려드리죠. 연주의 진윤경입니다.

0: 업종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경력을 쌓아 의젓한 선배가 되고 싶어도 아예 그 입구인 사다리에. 그런데 요즘 취업 문턱 앞에서 밤을 지새우는 우리 청년들의 일상에도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또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고용 현황을 보면요.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데 정작 청년층의 고용률은 작년보다 오히려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AI라는 새로운 원인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정보통신, IT 분야 일자리에 청년들이 대거 몰렸는데요. AI 기술이 산업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예전 같으면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이 도맡아 하던 업무를 이제는 AI가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약 25만 5천여 개 감소했는데요. 그중 98%가 AI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
1: 하면 눈이 뜨거우니까 아, 나는 음악도 식은 게 재밌더라. 아, 너무 진지하면 귀가 뜨거우니까 아, 세상은 또 그렇더라. 뜨겁지 않게 살려면 또 만만한 일 아니더라. 이렇게 저렇게 미지근하게 그냥 먹고 살려고 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 되게 어렵더라. 입에 풀칠하면서 음악한다고 뭐라도 만들어내는 게 별 재미는 없더라. 이런 음악 누가 듣나 생각해보면 어지럽더라. 그럼 어떡해,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잠깐 생각해보자.
1: 그럼 어떡해, 굶어 죽어?
2: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1: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으고 입 모으고 그냥 빌어.

0: 모르겠어.
1: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0: 모르겠어.
1: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0: 모르겠어.
1: 모르겠어.
2: 우리 음악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삼산이 부른 모르겠어 들어보았습니다. 자, 주민번호 1234 이야기 이어갑니다. 청년들의 고달픈 현실은요, 글로벌 통계에서도 냉혹하게 드러나는데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따르면 불과 3년 전만 해도 모든 연령대의 고용 흐름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성형 AI가 확산한 이후 기이한 양극화가 벌어졌습니다. 30대 이상 숙련된 직장인의 고용은 탄탄해지고 이제 갓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2세에서 비슷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성형 AI가 확산한 이후 기이한 양극화가 벌어졌습니다. 30대 이상 숙련된 직장인의 고용은 탄탄해지고 이제 갓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2세에서 25세 사이의 사회 초년생 고용지수만 유독 수직 낙하한 겁니다. 과거에는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들어와 단순한 코딩이나 서류 잡무를 처리하면서 어깨 너머로 선배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어엿한 경력직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들은 교육 비용이 드는 신입 공채를 없애고 당장 현업에 투입해 실적을 낼 수 있는 경력직 수시 채용만 선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AI 관련 세미나에서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들이 자꾸 경력직만 찾으면 신입들은 어떻게 저숙련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돌아온 전문가의 답변은 아주 차가웠다고 합니다. 이제는 기업에서 경력을 쌓는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청년 스스로 스타트업 창업을 시작하는 발상의 전환과 개척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AI 도구를 잘 활용해서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장 취업 한파 속에서 이력서를 수십 번 고쳐 쓰고 있는 청년들에게 창업하라는 이 조언, 과연 얼마나 가슴에 와 닿을 수 있을까요? 사다리의 척하니 사라진 지금 그 사다리를 다시 설계하고 놓는 것은 청년들만의 몫이 아닐 거라 여겨집니다. 기업과 사회, 그리고 먼저 시대를 살아온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바꾸어 나가야 할 무거운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의 느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낮이 가장 긴 절기, 어제가 하지였는데요. 이 무렵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우와, 벌써 하나네. 그리고 아직도 하나네. 조금 억울할 만큼 아침이 빨리 찾아오지만 7시 출근길에도 한밤중처럼 캄캄했던 겨울 아침을 떠올리면 이른 햇살이 고맙기도 합니다. 긴긴 낮을 선물 받은 계절입니다. 아낌없이 쏟아지는 햇살처럼 우리 일상도 더불어 내 마음도 환하게 밝혀보면 좋겠습니다.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노래하는 가야금 놀다가의 연주였습니다. 블루버블 함께 들어봤어요. 자, 어제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였습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이 대낮처럼 환한 그야말로 태양의 계절인데요.

분들도 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름 휴가가 기다리고 있고 팥빙수, 냉면, 수박 등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음식들도 있을 것 같고요. 늦은 저녁까지 환한 날씨, 그것도 좋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늘 어둑어둑해서 뭐 하기 힘들었는데 퇴근해서 집에 가방 던져놓고 바깥에 대낮처럼 환한 순간 산책도 다닐 수 있으니까요. 찾아보면 여름이라 좋은 것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이 아침 나눠보죠. 여름이라 좋은 것들, 여름의 맛, 여름의 풍경, 여름의 즐거움 문자로 함께 나눠주십시오. 창호에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콘서트 보러 갔었는데 안예은 씨 진짜 노래 너무 잘하고요. 그만의 세계관을 공연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한철, 안예은이 함께 부르는 여름 좋아 함께 듣죠.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황혜리, 백아영 두 사람이 함께하는 오주하의 더위 유의해 주세요 들려드렸고 그에 앞서서 이한철, 안예은이 함께 부른 여름조화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여름이라 좋은 것들 함께 손꼽아 보죠. 0780님, 저는 여름이 정말 좋아요. 덥긴 해도 여름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제 생일이 7월달이기도 하고 생일이 7월이시군요. 제가 좋아하는 냉면도 먹을 수 있잖아요. 정말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냉면 좋죠. 콩국수도 냉면은 다른 계절에도 좀 먹는 것 같은데 콩국수는 여름철에 진짜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4723님, 여름이어서 좋은 거 이불이 혼이불이어서 좋습니다. 사각사각 스륵스륵 바스락바스락 아 진짜 그러네요. 사각사각 와 빳빳한 느낌 나고 자꾸 천이 몸에 피부에 덜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름 이불 기분 좋죠. 수님도 비슷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세탁기에서 꺼내서 물 탁탁 털고 쨍한 여름볕에 바싹 말린 여름 이불 바삭한 그 감촉이 정말 좋은 거 있죠. 건조기로 말리면 느낄 수 없는 그 느낌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옛날에 진짜 여름의 풍경 중에 하나는 마당에 빨래대에다가 빨래 널어놓으면 걔네들이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펄럭펄럭이는 그런 모습 보는 거였는데 요즘 뭐 대체로 다 아파트 사니까요. 그런 모습 보기 참 드물어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사연들 보내주십시오. 여름이라 좋은 것들 문자 샵 0302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죄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송소희의 노래 퍼레이드 듣습니다.

저녁은 저녁은 패스지만 마음은 행복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복숭아를 좋아하시나요? 전도 복숭아도 좋고 또 뭘까

송소희 씨 문자 샵 0302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카카오톡으로 사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리진 얼의 노래와 연주로 미량아리랑 듣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계곡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가도 시원하다가 오히려 썰렁해지기까지 합니다. 여름에 계곡 마음대로 갈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노랑토끼님은 바닷가파, 8920님은 계곡파. 여러분은 어떤 쪽을 더 선호하십니까? 저는 계곡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백숙에다가 캬, 또 한잔하면 좋죠. 2009님, 저는 전두복숭아 좋아합니다. 수박

0: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창호야 어서 와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은 국립국악원이 만든 국악 동요 가운데 한 곡을 갖고 왔어요. 잘 듣고 오늘의 정답이 뭔지 맞춰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잘 들으셨죠? 거친 껍질을 벗겨내면 뽀얀 속살이 나오고 쪄먹으면 포슬포슬한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요새가 딱 제철이고요. 쪄먹고 볶아먹고 전도 부쳐먹고 떡도 해먹는 대표적인 구황작물이죠.

0: 6748님. 감자 시골에서 친구가 한 박스 보내와서 너무 잘 먹고 있네요. 라고 하셨고, 직접 감자 캐신 분도 계십니다. 2096님, 어제 하지라서 감자 캤어요. 라고 하셨고, 2089님도 2번 감자 보내주시면서, 하지 감자가 최고죠. 포천 형님 댁에서 감자 한 박스 보내왔네요. 감자 볶음전 해 먹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다 감자 나올 때라고 보내주고 그러시네요. 직접 캐신 분도 계시고. 화한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 주셨는데 정답 2번 감자로 보내주셨고, 9501님도 감자죠. 저희 어머니가 감자떡을 좋아하십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어떤 요리 재료보다도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게 감자인데요. 정답 나온 것 같지만 공식 발표는 창으로부터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2번 감자였어요. 근데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0: 어잉.
1: 지 엄마가 감자 중엔 하지 감자가 제일 맛있다고
0: 어이구.
1: 감자를 두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디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 디그, 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디그에서 온 확장된 표현입니다. 관심 분야를 파고들어서 정보를 찾고 몰입하는 행위를

좋은 노래 찾아내는 거, 근사한 자켓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LP 찾아내는 거, 그 역시 디깅이죠. 요즘은 뭐 음원으로 검색이 가능하니까요. 저도 디깅 많이 하는 편인데 지난주 디깅하다가 괜찮은 노래 하나 찾았어요. 이렇게 잠수부나 해녀들이

조시 글리건의 슬로울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뭐 맵고 짜고 달고 이런 음악은 아닌데 그냥 슴슴

0: 자주 바라보게 되지만 요즘은 진짜 무해한 이미지의 뮤지션,
1: 네.
0: 슴슴한 노래들 이런 음악들도 많이 찾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요, 뭔가 작고 약하고 오히려 엉뚱하고 무언가는 부족해 보이는 존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0: 코요태의 김종민 씨가 생각나네요.
1: 네. 넘어지고 뭔가 실수하는 캐릭터나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0: 아, 이게 너무 귀여워요.
1: 동물한테 더 열심히 살아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0: 예.
1: 나는 잘났어라고 이런 비교적 우위를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0: 오.
1: 그래서 사람들이 잠시 이 경계심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0: 그러네요. 이런 개념이 바로 무해력, 무해한 이런 거네요.
1: 더 열심히 살아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0: 예.
1: 나는 잘났어라고 이런 비교적 우위를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0: 오.
1: 그래서 사람들이 잠시 이 경계심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0: 그러네요. 이런 개념이 바로 무해력, 무해한 이런 거네요.
1: 네.
0: 나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 것.
1: 네, 맞습니다. 이 무해력을 한 문장으로 정리드리면요.
0: 예.
1: 뭔가 작고 순수하고 위협적이지 않는

0: 네. 어깨 내리게 네. 숨 한번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귀여운 존재들이고 그들이 이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무해력, 순수하고 위협적인을
1: 보면요.
0: 아기의 특징.
1: 네, 신체보다는 이 머리가 크죠.
0: 오, 그렇죠.
1: 네, 그리고 눈이 둥글고 큽니다. 그리고 볼은 통통하고요. 팔다리는 무언가 작고 짧고 그리고 코와 입은 작습니다. 뭔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부드러운 신체적 형태를 볼 때 사람은 본능은요.
0: 아기의 특징.
1: 네, 신체보다는 이 머리가 크죠.
0: 오, 그렇죠.
1: 네, 그리고 눈이 둥글고 큽니다. 그리고 볼은 통통하고요. 팔다리는 무언가 작고 짧고 그리고 코와 입은 작습니다. 뭔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부드러운 신체적 형태를 볼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보호해주고 싶다라는 이 아기 도식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0: 신체적 특징이 아기 같을 때 사람들은 그걸 귀엽게 느끼고 그래서 무해력을 느끼게 됩니다. 베이비 스키마. 오, 그런 거군요.
1: 네, 이 연구들에 따르면요. 실제로 이 베이비 스키마가 강하게 나타나는 얼굴일수록 더 사람들이 귀엽다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0: 예.
1: 뿐만 아니라요. 이 베이비 스키마는요. 이 사람의 뇌에 있는 이 보상 동기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귀여운 걸 봤을 때 무언가 내가 힐링하고 있다, 보상받고 있다라는 심적 느낌을

0: 말랑말랑 함께 들어봤어요. 말랑말랑해지네요. 자, 키워드로 보는 트렌드 코리아 전다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무해력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 귀여움이 하나의 시장이 되기도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이 오늘날의 캐릭터는요, 단순히 이쁘다, 귀엽다를 넘어서서 나의 감정을 대신 말해주는 이 감정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0: 캐릭터들이 감정 대리인 역할을 한다고요?
1: 네, 내가 피로하거나 불안하고 분노할 때
0: 예.
1: 내가 힘들어를 대신해서 이모티콘 하나를 띡 보내는 거죠.
0: 어떤 이모티콘이요?
1: 힘든

0: 전유물을 넘어서서 예. 어른들도 소비하는 품목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영화 중에서 이 명언이 하나 있죠. 가방에 스티커를
1: 붙여가면 웃기고 귀엽고 메시지 전달은 더 확실해진다라는 겁니다.
0: 네, 최근에는요, 요 귀여운 것들이 이모티콘이나 굿즈, 콘텐츠 소비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 망그러진 곰이라는 캐릭터도 있습니다.
1: 망곰이라 하던데요.
0: 오, 네, 아시는군요. 오,
1: 그건 하나
0: 아닌가? 네, 이 캐릭터를 보시면요, 뭔가 네. 아이가 그린 듯한 뭔가 어설픈 느낌의 캐릭터인데요. 아,
1: 처음 봤을 때 이걸 팔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특별함이 있어요.
0: 네. 이 완벽하지 않은 모습.
1: 그래,
0: 그리고
1: 맞아요.
0: 뭔가 어설픈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어필했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망가진 상태도 귀엽고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위로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예? 이런 캐릭터들이 뭐 인형, 파우치, 문구류 등으로도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1: 예. 요즘은 가방에 이렇게 귀여운 키링, 근데 생각보다 크기가 큰 네. 그런 키링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0: 네, 최근에 이 귀여운 상품들은요, 단순히 아이들만의 전유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예.
0: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이 성인들이 아이들보다 네. 더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서는 이 산리오라는 회사에서 나온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1: 오, 그래요?
0: 대표적으로 이 헬로키티가 있죠.
1: 아, 일본 회사네요.
0: 네, 맞습니다. 오, 예. 이 헬로키티 말고도 뭐 쿠로미, 시나몬놀, 뭐 마이 멜로디 등 여러 캐릭터가 있는데요. 예. 사람들이 단순히 이 브랜드의 캐릭터를 좋아한다가 넘어서서 이제는 자신과 맞는 캐릭터를 선택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1: 오, 그러네요.
0: 예를 들어서 뭔가 반항적이고 개성 있는 이미지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네. 쿠로미라는 캐릭터를 좋아하고요.
1: 쿠로미?
0: 네.
1: 쿠로미 검색 들어갑니다. 오, 뭔가 좀
0: 개성
1: 어둠의
0: 있고.
1: 그런 느낌이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1: 색도 다 검은색, 회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0: 최근에 여성분들 중에서는요, 이 네일 아트에서도 네. 이 쿠로미 캐릭터를 사용한 네일 아트를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1: 우와, 보통 아이들 뭐 교육용 애니메이션에서 병균 그런 거 표현할 때 까만색으로 해가지고 위에 뿔 달고 도깨비처럼 그런 경우 많은데 또 이렇게 표현하니까 귀여움이 있네요.
0: 약간 악녀의 이미지가 있죠.
1: 그러니까요. 크롬이.
0: 네. 그리고 뭔가 부드럽고 순한 이미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시나몬롤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1: 그렇게 감정이입을 하는군요. 캐릭터 선택할 때도.
0: 네. 그래서 이 소비자는요, 단순히 인형을 키링에 다는 것을 넘어서서 최근에 옷을 입히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개를 조합하기도 하면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품 구매가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촬영하기도 하고 SNS에 올리기도 하고 팬 간의 교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귀여운 무해한 제품들이 이제는 단순한 소유물을 넘어서서 나를 소개하는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는 거죠.
1: 그러네요. 귀여움이 주는 무해력 뿐만 아니라 내 취향을 보여주는 것도 이런 행동으로

0: 그 화장품 회사들의 순발력, 고객
1: 맞습니다.
0: 니즈 판단, 그리고 빠른 상품 제작력 이런 것들로 사랑받고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1: 네, 이 캐릭터도요 굉장히 유행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0: 그래요.
1: 그리고 그 시점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를 잘 포착해서 빠르게 선점하는 기업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이야, 그렇군요. 자,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무해력, 이 무해력은 귀여움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친 마음을 잠깐 쉬게 해주는 요즘 스타일의 위로를 표현하는 거기도 하고 나 자신을 표현하는 또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1: 네, 맞습니다. 뭔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약한 존재도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뭔가 시대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0: 좋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할까요?
1: 네.
0: 좋습니다. 끝곡으로 소름의 연주로 듣는 토이스토리 함께 듣는데요. 이 곡 들으면서 코너 끝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다연 씨 3주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음악 듣죠.

특히 이제 춘향가라든가 적벽가도 이제 송만갑 계열의 그런 거 박봉수 선생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준 것이 공이 크고 크지. 그 양반 목이 거칠잖아. 그리고 동편판 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뭐 대마디 대장단에 소리 끝을 탁 끊어서 하고 거친 소리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그게 멋있죠.

가져보시면 좋겠네요. 탈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노을양의 공연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이 펼쳐지는데요. 이번 공연은 아리랑이 품어온 삶의 이야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보시면 좋겠네요. 탈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오는 6월 3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문래동 천탈공간에선 천하제일 탈공작소가 주최 주관하는 천탈살롱이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탈춤은 어떻게 오늘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젊은 탈춤꾼들이 전통 탈춤의 원리와 정신을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내는 무대입니다. 이 관객과 무대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공연뿐 아니라 예술가들의 생각과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예정인데요. 천하제일 탈공작소는 전통 탈춤의 음악과 리듬, 움직임을 바탕으로 현